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리를 잘 찾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리를 참 잘 찾았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우연히 찾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함으로 만들어낸 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삶도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기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누군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결국 그 자리가 나만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자, 오늘도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6분 12초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 준비했어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의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응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담겨있는 응답 이후의 삶을 담아놓은 말씀이죠.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장단 13기 단원 고은솔입니다. 저는 광주 동명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매년 이주민 찬양대회를 개최하여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탄절마다 열리는 성탄 칸타타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교 음악회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상봉 목사님은 큰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항상 여러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같은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초등부인데요.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목사님은 김경문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귀에 쏙 들어오게 항상 말씀해주십니다. 목사님 재밌으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넣어서 해주실 때가 재밌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 돈인가를 슬쩍 하셨다느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도 저희랑 비슷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은 작은 일은 평소에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이 찬양을 부르면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 은혜가 됩니다. 주로 이 찬양은 차로 이동할 때 많이 듣고 부릅니다. 저도 이 찬양이 차에서 나오면 엄마와 함께 부르는데 여러분도 차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13기 고은설 단원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 형미선 집사인데요. 은솔이 잘하고 있어. 끝까지 화이팅!
1: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선교단입니다. 특히 뛰어난 안무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창단입니다. 저는 2025년부터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24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성악을 배우던 친구들과 함께 김대열 목사님의 추천으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과 녹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녹음실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찬양을 녹음하면서 생각보다 찬양 사역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전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음 해인 2025년에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열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받는 은혜는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다는 은혜를 받았고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수련회 찬양집회에서는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아요. 물론 연습과 공연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찬양은 민옥이 목사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이 찬양은 저의 교회 폐해송이어서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후렴구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가사를 좋아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합창단의 기억은 이번 극동방송 합창단 전지사 수련회였습니다. 밤에 했었던 찬양집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 번 정도 울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에서 은혜가 돼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단원 언니 오빠들도 많이 울었어요.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있고 항상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하게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찬양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앞으로도 연습하는 게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꿈은 배우인데요.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작품에서 조병규 배우님을 보고 저도 그런 배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배우가 된다면 하고 싶은 배역은 옛날 조선시대 공주

배역입니다. 조금 슬픔이 있는 공주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요, 엄마께서는 많이 다정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지만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아빠께서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창단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빠는 항상 장난도 많이 치지만 잘 놀아주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서로가 버팀목이 돼주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찬양은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이 찬양은 작년 나라사랑축제 때 광주극동방송 지사곡으로 알게 되면서 많이 듣게 되었고 임팩트 있는 가사와 안무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곡이라 기억에 남고 그 이후로도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 같이 춤추면서 들어볼까요?

정다미 안무 선생님은 항상 열심히 안무를 알려주시고 또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요. 시온 반주 선생님은 연습에서 집중을 못할 때 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 역할로 힘써주십니다. 지휘자이신 양정은 목사님은 항상 노래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합창단의 언니, 오빠, 동생들, 친구들아, 이번 나라사랑 축제에도 열심히 연습해서 광주가 제일 잘하자. 8월 13일, 14일에 있을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데요. 이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사역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자리에 꼭 오세요. 우리 모두

네, 오늘 내 인생의 찬양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3기 단원인 고은솔 단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어도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아무튼 배우라는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있는 우리 은솔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배우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FEBC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제아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이 찬송은 1904년 미국에서 출판된 곡으로 제이 루이스가 가사를 쓰고 루이스 존스가 곡을 붙였습니다. 빛의 사자는 옛날 왕의 명령을 받아 먼 곳까지 달려가던 전령처럼 복음의 소식을 맡아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빛의 사자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살펴보아도 참 흥미로운데요.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고 아예 먼 곳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을 통해서 그 별의 온도와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빛이 그 별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사라지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려져 있던 길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출발한 곳을 떠나 경계를 지나고 마침내 빛이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빛의 사자 역시 좋은 뜻만 품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빛을 가지고 직접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 악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보 곳곳에 나타나는 부점 리듬은 마치 말발굽이 땅을 힘차게 딛고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딴 따단 따단 따단 딴 이런 리듬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라는 가사에 참 어울리는 리듬입니다. 생각만 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특히 후렴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당김음이 규칙적인 박자에 긴장감을 더하며 망설이지 말고 어서 가라고 노래를 계속 앞으로 재촉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비춰라 부분의 사성부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각 성부의 선율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위아래로 넓게 펼쳐집니다. 마치 한 곳에서 시작된 빛이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힘찬 리듬은 빛의 사자를 신속하게 보내고 넓게 펼쳐지는 화음은 그가 전하는 빛을 더 먼 곳까지 퍼뜨립니다. 이 곡에서 믿음은 가만히 서서 빛을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빛을 들고 길을 떠나 그 빛이 필요한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위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인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받은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들고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빛은 간직할 때보다 보내질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을 발견하고 가려져 있던 길을 밝히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극동방송 찬송

오페라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옹기장이의 찬송가 메들리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이가 옵니다. 아,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광주 극동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8월 27일 모두 모여서 옹기장이와 함께 또 우리 정자영 교수님께서 찬송의 은혜도 나눠주시고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송정제일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8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르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인데요. 한나가 당신의 요종이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면서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문제도 그대로 있었어요. 분인나는 여전히 속을 뒤집었고.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난 뒤에 더 이상 절망에 붙들려 있지 않았대요.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그 고민과 염려를 들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나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가. 이 얘기는 저에게도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계속해서 근심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할 것인가. 사랑했드란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랑했드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향토 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세상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중에서 이 일곱째 인의 심판은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전환이 되고 일곱째 나팔의 심판은 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장 결정적인 심판이 될 일곱째 나팔의 심판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어 택하신 자를 불러 모을 거라고 말씀하지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 17절 말씀 역시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항림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 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거기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주와 함께 항상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에 나면 죽은 자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8절 역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으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요.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물론 이 일곱째 나팔의 심판이 고린도전서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마지막 나팔과 같은 나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 일곱째 나팔이 성경의 말씀 마지막 나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즉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성도의 부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마지막 나팔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이 뭐냐? 그것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언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던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우신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곳,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주시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의 은혜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남은 것은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대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지요. 은혜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고 구원의 날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

한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회개해야 하는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때이고 지금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느냐 말이에요. 오래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게 행합니다.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심판을 담당한 일곱 천사에게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즉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과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인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그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혹시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뭐 어떤 아토피와 같은 그런 어떤 피부병을 의미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심판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약하고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자리에 난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승의 표라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이마에 처지고 오른손에 처지는 것이냐 몸에 심어놓은 어떤 베리친과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새겨진 어떤 표식이 아니라 묵시문학에서 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도전하는 사탄의 숫자이고 사탄의 영향을 극단적 인본주의의 숫자거든요. 따라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넘어서 보자고 하는 극단적 인본주의의 사상이고 또 그런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그것이었고 바벨탑의 의미가 그것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혹시 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올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호모데우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하나님이 없는 불멸의 존재, 하나님이 없는 신성에 이루고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사탄의 미혹에 유혹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상과 삶이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은 바로 이 첫째 대접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둘째 천사가 대접의 심판은 바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 대접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지만 둘째 대접부터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생태계에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다. 또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바다의 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과 각종 폐기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바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해양 상태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연안에서 그렇게 많이 잡혔던 오징어가 아주
오행의

심각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대신 난류성 오종인 이 대형 참치들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몇 해 전 동해안에 이 해파리와 불가사리가 극성을 부리면서 갑각류의 모든 생물들,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어서 생태가 파괴됐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 그런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초점은 생태계의 파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신 그 결과거든요. 따라서 이 바다도 꼭 바다 자체에 생겨나는 어떤 문제나 이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천상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둘째는 대접을 바다에 쏟고 셋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붓습니다. 넷째는 빛과 에너지의 근원이 해입니다.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인데 여러분 짐승의 왕자가 어디 있어요? 짐승의 왕자가 뭡니까? 하늘을 대장한 적그리스도 권세의 통치 근본을 가리켜서 짐승의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근거를 둔 세상 권세의 중심, 그 통치 기반이 바로 짐승의 왕자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로 말한다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이 로마 황제 권력 중심부를 가리켜서 짐승의 왕자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즉 짐승의 왕자란 어떤 특별한 좌표를 가진 세상에는 어떤 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통치가 나타나고 시행된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런데 그 짐승의 통치는 자주 세상의 정권과 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다스의 대접의 심판은 짐승의 하순이 되어서 작동하는 세상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것이고 모든 반기독교적 통치 질서와 권력의 기반에 대한 심판인 것이지요. 이어서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집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세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유브라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강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장소였고 강 이편은 그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땅을 의미했었지요. 그러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항상 일어났던 일이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그 강을 건너와서 강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억제하시고 방해 벽을 쳐주심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에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고 그래서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모든 대적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최후의 영적 전쟁의 자리로 모여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린하고 늑탈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을 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대적과 함께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차는 대적을 공중에 쏟아붓는데 그건 또 뭐예요? 성령의 사탄을 지칭할 때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지칭을 하지요. 따라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의 활동 영역인과 동시에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공중 아에르라고 하는 단어, 공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거든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렇다면 공기는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을 감싸고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인간 생존의 환경을 이루는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빛과 에너지의 근원이 해, 공기, 그리고 인간의 영적, 사회적 환경을 이루는 짐승의 보호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까지 총망라하는 그 모든 영역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끝내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에 인간 타락의 결과로 있는 오염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하나에 임하는
그런 의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보이는 것은 이 심판 하나하나 순차로 첫째 대접이 부어지고 둘째 대접이 그런 식으로 임하죠. 거의 한순간에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것인데 그러면서 인간의 생존 환경과 영적 환경, 사회 환경이 이르기까지 어디 한 군데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는 것을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의 심판이 갖는 영적 의미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바다에 쏟아졌다, 땅에 쏟아졌다, 공기에서 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내려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잘 해석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계시된 내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일 뿐이고 그것이 꼭 그것이다, 그것이 꼭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계시는 절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개혁주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어라. 결코 성경 해석을 넘어서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라고 해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신령한 사람이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이 덜 신령한 사람이고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역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장 최근의 예로 이 담임성교 이장님이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휴가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강하게 주장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서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수백 번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대로 주장대로 되었던 적이 없어요. 따라 지금 신천지 이단을 비롯한 또 다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도 절대로 그대로 주장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과 다른 하는 그 심판이 어떤 범위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어떤 방식과 내용 범위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로 7절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를 선지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은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뭐예요? 여기에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단에서 그 제단이 입을 돌려 말한 것을 의미는 아니지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 꿇어앉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하는 그런 소리가 제단 밑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또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제단으로 올려지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흘려진 순교자의 피와 성도들의 기도를 품고 있는 제단인 것이 바로 그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롭고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2절에 그랬잖아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열심히 대접을 땅에 쏟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대접이 쏟아진 결과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의 이유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하고도 영원한 본분인데 인간 다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상과 삶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의 양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셋째 대접 심판에 나온 내용인데 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뭐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반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직 예수를 알기 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었습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그를 옳다고 여기며 찬성했었지요. 그 사울이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 나타나셨어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쫓으면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다만 그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어찌야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모든 일을 주님 자신을 핍박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 자신을 핍박하는 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마지막 날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말도 꼭 성도를 쳐서 피를 흘리게 했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일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를 핍박한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믿는 나 이유 때문에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포악하고 억울한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한 모든 나쁜 일이 성도의 피를 흘린 일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핍박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비해서 또 다른 이유는 보면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하느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무시하는 사람 아주 많은데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물론 그 일을 한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겠느냐? 절대로 아니죠.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한 나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하나님 직접 모독하는 죄와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그 죄까지 더 지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을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성경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9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11절로 마찬가지예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회개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지

0: 않더라. 회개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에서 범죄했다 아간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거든요. 여호수아 7장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뭐예요? 자신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의 처리 문제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네 가지 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사람들이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비방한 죄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어 인간의 생존 환경으로는 땅, 바다, 강과 물구는 생명과 에너지의 구는의 해뿐만 아니라 공기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의 영적, 사회적 환경으로는 정치, 경제, 사상, 문화의 전 영역을 총망라하는 그 모든 영역의 어느 한 군데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구원의 날과 기회가 다 지나기 전에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그 방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절대 우상을 숭배하거나 짐승의 사상과 방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증거를 삶과 인격에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일곱 대접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말적인 심판이 될 것이지만 같은 나팔 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언제 될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그분을 영접해 상승 주와 함께 거하는 그분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정말 잘한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로에 위치한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1-0411 521국에 411번 광주중흥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가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나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이며 마음의 어려움과 세상 짐을 지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내 모습이 괜히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자체만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참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자 자랑인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경험하면서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더욱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김바울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0: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다해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1: 네.
0: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또 소원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 함께 하는 모든 청취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아픔, 그리고 관계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올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해주시옵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지친 영혼에는

0: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딸 서다정, 뇌전증과 편마비 뇌병변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까지 겹쳐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딸이 그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도 마음이 치유되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 딸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딸 우리 서다정 자매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명의 성도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갑니다. 특별히 귀한 딸을 허락해 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아멘.
0: 딸이 뇌전증과 편마비, 뇌병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간섭해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발달 장애까지 겹쳐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픔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사랑하는 익명의 성도님의 딸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전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 깊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익명의 성도님의 딸을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어서 속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우리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8707번님. 다가오는 9월에 저희 회사에서 사례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 2026년 회사 평가 결과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그동안 회사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하셨을 텐데요. 아,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또 좋은 보상과 여러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8707 성도님의 간절한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월에 또 사례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2026년 회사 평가 결과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8707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시고 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8707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그 회사에서 빛된 사명과 소금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가는 8707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06번님. 어제와 금요일 공무상 요양 신청 관련해서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잘 준비되도록 친히 인도해 주소서. 중요한 서류신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준비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6306 성도님, 이러한 과정

0: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6306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제와 금요일 또 공무상 요양 신청 관련 진단서 받으러 또 병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잘 준비되어져서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6306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에게도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동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만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다 꺼내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클래식화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함께 외치며 은혜롭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제

0: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4682번님. 오늘 저희 아버님이 부정맥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께도 함께하셔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4682번님께서 아버님의 건강과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4682 성도님 아버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맥이 있으셔서 또 병원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4682 성도님 아버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4682 성도님 아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님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함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아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두 분의 사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507번님,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 사역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9976번님, 담양입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9일 주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여름 사역을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이 기간 예, 하나님께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9507 성도님 교회 단기 선교팀 사역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또 진행되어지는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의 사명을 품고 떠나는 선교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발걸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출발하는 순간과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 그리고 돌아온 날까지 선녀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카자흐스탄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낯선 환경과 또 그 문화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가는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거기에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물품을 채워주시옵시고 이동하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현지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카자흐스탄 선교팀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번 단기 선교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선교팀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9976님 또 유초등부 여름성형학교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성형학교와 또 그 외에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성형학교와 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0: 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들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믿음이 약해진 아이들에게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출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믿음의 기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정마다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926번님. 저희 시어머님께서 자궁암 말기시고 항암 1차를 받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와 영접기도 해주시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제는 어머님께서 힘드셔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사탄마귀 틈타지 않고 꼭 오늘 영접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926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소원 소망 바라는 것들 모두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7926 성도님 시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자궁암 말기시고 또 항암 1차를 또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오늘 신방을 통하여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목사님 안수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송 모든 청취자들의 형편과 모든 사항을 또 문제들을 또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둑로에 위치한 광주 소래교회 마완성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웃고 행복해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

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운 날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을 잊지 못하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났던 첫사랑의 예배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부친 아마샤를 대신해서 16세에 즉위했습니다. 52년간을 통치했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경제를 발전시켰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투석기를 만들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우시야는 버팀목이자 안식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왕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사라지자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백성들은 불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진짜 왕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사라져도 변하지 않은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도 변하죠. 건강도 변합니다. 경제와 정권도 변하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신 것들을 흔드심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내 가장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입니다. 죄와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천사조차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룩함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내 죄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 죄도 작게 보이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이사야는 남의 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이전까지 이사야는 이사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자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부흥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숯이 아니라 제단입니다. 제단은 희생제물이 피 흘리던 곳이죠. 죄인이 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짐승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심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만회하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더 많이 헌금하면 되지, 더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시고 우리들의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구원,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함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강제로 명령하시지 않으셨죠.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누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명은 중압감과 의무감에 시달리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사명은 감격이요 응답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로만 살아가다 보니 삶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자, 미셔너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으로, 여러분을 직접

0: 직장으로, 여러분을 사업과 학교로,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아프리카 오지만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은 식탁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여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 직장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이웃과 친구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료를 섬기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부르심에 기꺼이 발걸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칼고, 주님, 내가 세상 속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냄받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광주 순성교회 문기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65-6190번, 062-265-6190번 광주 순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에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의 비등록 가정교회 탄압이 예배당 폐쇄와 목회자 구금을 넘어 교인들의 생체정보까지 수집하는 디지털 통제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후난성 반석성경교회 급습 현장에서 확인된 공안의 고강도 감시 실태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차이나에이드는 어제 발표를 통해 중국 후난성 외양시 공안이 지난 11일 반석성경교회를 급습해 황레이 담임 목사와 양젠진 장로 등 6명을 17일째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은 현장에서 연행된 교인들에게 진술서 작성과 지문 채취, DNA 검사를 위한 체열, 음성 및 영상 녹화를 강요하며 교인들을 감시 체계에 편입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온교회 에즈라진 목사의 석방 이후에도 후베이성 우한과 스촨성 청두에서 가정교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통제하는 디지털 권위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다니엘 차이나 네트워크 연구소 박사는 중국 당국이 독립적인 가정교회를 경계하는 만큼 개인의 정보까지 관리하는 촘촘한 종교통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 성시화 운동 사역자들이 강원도 태백에 모여 지역 복음화 전략을 공유하고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는 태백 지역을 위한 연대를 다졌습니다. 태백 기독교 연합회와 태백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태백 황지교회에서 제8회 2026 태백 성시화 여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도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새신자 정착률 90%를 기록한 목포 하나교회의 전도소 그룹 사역과 서산 지역 100여 개 교회의 연합 섬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성시화 포럼을 통해 태백 지역의 도시락 나눔과 장난감 도서관 등 돌봄 사역을 논의했으며 행사 마지막 날인 어젠 저출산 극복 특강과 함께 태백 지역 학생 및 목회자 자녀 3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신교회의 3대 담임으로 취임한 양신 목사가 지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교육과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복음 본질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신 목사는 최근 교계와의 인터뷰에서 1년 6개월간의 담임 공백기 이후 진행된 특별 새벽기도회에 매일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목사는 한신교회를 개척한 고 이중표 목사의 별세 신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재 제작과 사회적 변화에 응답하는 새로운 목회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픔에 응답하고 복음의 생수를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교회 성도들이 주말 동안 농어촌교회를 찾아 신앙 유적을 탐방하고 연합예배를 드리는 상생선교 프로그램 슈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 낙원교회 김성광 목사가 추진하는 슈브 프로젝트는 목포 언약교회 성도 20명이 다음 달 방문을 확정하는 등 도시교회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 성도들은 1박 2일 동안 문준경 전도사 및 손양원 목사 신앙 유적지를 돌아보고 농어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 재충전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광 목사는 지난 5월 예장합동 총회 정책연구소 포럼에서 슈브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농어촌교회가 지역 신앙유적과 쉼을 안내하며 도시교회와 공교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농어촌과 소규모 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 영적 회복을 돕는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는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제3회 청소년 학위 수련회를 열고 신앙훈련 기회가 적은 농어촌 및 소규모 교회 청소년 500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용수 목사는 자기중심적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삶을 강조했으며 박효환 목사와 강은도 목사도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18세 강지우 군과 15세 이도현 양은 설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는 깊은 슬픔에 빠져 예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토해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녀의 눈물겨운 외침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다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눈물과 오늘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에 빠진 모든 영혼을 향해 예수님은 위로의 선언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숨이 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다시 깨우는 기적만을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을 무너뜨리는 부활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어두운 무덤 문을 깨뜨리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해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좁고 차가운 무덤에 가두기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어떤 짙은 사망 권세로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완전한 영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을 맞이하기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품에서 예수님을 믿고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거대한 사랑과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쁘고 가슴 벅찬 복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부활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근데 그 탈북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0: 수가 없는데 극동방송국 방송국은 이제 전 세계로 가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도 보건문이 증거되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1: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0: 앉아 있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접합니다.
1: 아, 저는요, 극동방송을 지금까지 안 들었어요. 주파수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의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요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그걸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내 신앙이 유익되고 그럽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마음이 조금 여 깔아졌다가도 또 말씀을 또 듣고 찬양을 들으면 예, 또 힘이 나고 은혜를 그렇게 받습니다.
0: 극동방송 애청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말씀 찬양으로 힘과 은혜를 받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평생 기도해 나갑니다.
1: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제 직장 다니면서 큰애는 이제 직장이 쉬었다 안 쉬었다 그래요. 주일날 좀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요. 신앙적으로 세워져가지고 준비되는 영혼들이 되었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평생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자녀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저 자녀들이 그러네요. 좀 가정이 조금 하나가 돼서 신앙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평생 기도하는 문숙희 권사님은 스스로 전파 선교사가 되어 저 북녘을 향해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그곳을 향해 생명이 담긴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가입했어요. 제가 이제 5월달쯤에 은혜를 받고 아 6월달에는 다음은 10,000원이라도 전파 선교사 해야 되겠다. 근데 극동방송국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탈북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탈북자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데 극동방송국은 이제 전 세계로 가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방송국은 가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파 선교사에 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제 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아이들까지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0: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전파선교사 문숙희 권사님처럼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모습을 바라보며 전파선교사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0: 아들들아, 엄마가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저기를 할지라도 지혜롭게 정직하며 성실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엄마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방송 가족들이 주 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0: 듣다 보면 뭐랄까 하나님 앞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깨달으면서 채워지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0: 그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문숙희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나와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이면, 다른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편견이 생기고 차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말투가 다르거나 외모가 조금 독특하거나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는 출신 나라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인식이 달라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이런 차별을 생각보다 자주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북한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자 뭐 강원도 출신이다, 조선족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적도 많다는데요. 말투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민족이냐?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모두가 또 지금도 불쌍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이웃, 똑같은 존재라는 인식, 우리부터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랑의 대상이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에 대한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요, 이분들을 더 따뜻하고 또 때로는 평범하게 대할 수 있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출석 인사,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복음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보내실 때 여러분 계신 지역, 청취하고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포항에서도 오늘도 함께 하셨고요. 경기도 양평에서도, 또 대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오셨네요.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첫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뭔가 생김새나 또는 뭐 출신 지역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는 그러지 않고 또 그런 의도도 없이 바라보고 했지만 괜히 그런 게 의식하고 나 상처받았어요, 차별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으로는 차별하지 않도록 또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대할 수 있기를, 특별히 북에서 오신 우리 북한 이탈주민분들, 탈북민분들은 또 외국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따스함으로 좀 안을 수 있었으면,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주지 않는 그런 사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하철에서 참여합니다. 9700님 감사하고요. 원주에서도 또 시흥에서도 오늘 서울 가산동에서도 경기도 포천에서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681 성도님은 북한 땅에도 말씀과 찬양이 자유롭게 울려 퍼지길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2681님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오후 1시 오해피데이 함께하는 시간만이라도 또 저희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그런 시간들만이라도 복음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들 전해드릴 거고요.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곡과 또 여러분의 지역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통일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을 품는 통일 배우기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도 시사상식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 준비했어요. 예,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접속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하는데요.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뼘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통일 배우기! 몰랐던 사실들, 특히 통일이나 관련된 상식들을 또 배우고 알아가고 생각하면서 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의 크기도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문제 준비했는데요. 정답하시는 분들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의 누적 숫자가 3만 4천 명이 넘었어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탈북민 분들이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랄까요? 여기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라고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다른 경제 제도가 힘들다. 2번은 말투가 달라서 힘들다. 3번은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 경제제도가 달라서, 그죠? 시장경제를 거의 경험해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힘들 수 있고. 2번, 북한 말투 조금은 우리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세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투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죠. 말투 때문에 생활하기가,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 되죠. 3번은 외로움입니다. 가족, 친구, 또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외로움이 가장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미국이든 아니면 뭐 동남아든 유럽이든 낯선 땅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 때 우리는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뭔가 내가 도움받을 데도 없고, 그쵸? 그리고 아직 친구를 사귀지도 못했고, 뭔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1번 다른 경제체제 때문에 힘들 거다, 2번 말투 때문에 힘들다, 3번 외로움이다.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이용하셔서 정답 남겨주세요. 신청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나의 참 친구라는 찬양입니다. 함께하는 동안에 오늘 탈북민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와서 가족 친척 없는 땅에 와서 처음에 정착하고 살아갈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점이 뭘까?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맞춰보시죠.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다른 경제제도 1번이고요. 2번은 말투다. 3번은 외로움입니다. 정답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좀 친구가 되어주면 이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샵 1069번으로 어플로 정답 남겨주세요.

자, 매일 이 시간에 통일 배우기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의 친구, 가족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자 마련했던 첫 번째 문제. 탈북민분들이 대한민국에 이 처음 입국하고 정착할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점이 뭘까? 정답은요, 3번 외로움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또 친구를 떠나서 동료들을 떠나서 이 낯선 곳이잖아요. 말이 통하고 같은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정말 외롭대요. 정말 힘들대요. 아마 뭐 유학을 가보셨거나 아니면 이민을 가셨거나 하다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셨던 분들도 많이들 느끼는 감정이죠. 외로움. 이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다 좀 인도하고 그 동네나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들에서 이런 것에 좀 눈을 더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우리 탈북민분들이 새롭게 또 배치되고 이사가고 또 정착하고 하거든요. 예, 이분들의 정착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것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평안북도 출신이시라서 이 방송 늘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하시면서 정답 3번 맞춰주셨어요. 5506님 처음 문자 주셨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3번 외로움 아닐까요? 하시면서 9734 성도님 대전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곳에서라도 외롭지만 이 탈북민분들을 더 잘 섬기고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3474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말투가 어려워서라는 2번을 보내주신 분도 꽤 있으신데 아마 이것도 큰 어려움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처가 되는 시선이나 편견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더 따뜻하게 대해드려야겠네요. 8531님도 문자 주셨고요. 또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4700 성도님, 0657 성도님 등등 남겨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탈북민분들의 입국 수가 급감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이제 막혔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입국하신 분들은요, 북한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고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곳에 제3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이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뭐 청소년이나 아이들보다는 제3국 출생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요즘에는 훨씬 많습니다. 자, 이 자녀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청소년기 이렇게 보내고 해야 되는데 또 이 학생들도 적응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언어 문제. 언어가 달라서. 2번 가족 문제. 가족과 떨어져서. 3번 경제 문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자,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자라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적응하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도 너무나 큰데요.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3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번 언어, 2번 가족, 3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무엇일까요? 힌트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외로움 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답답함을 느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1번 언어다. 2번 가족 문제다. 한번 경제적 어려움이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

15월 10일 감사함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8614 성도님과 2728 성도님 시청해 주신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최근 북한에서 직접 오는 탈북민들이 줄고 중국이나 러시아, 제3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자녀들의 적응 문제가 또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나 또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다가 오다 보니까 학교 적응이나 또 어떤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1번은 언어 문제, 2번 가족, 3번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샵 1069번 또 어플로 정답 남기고 계시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꼭 함께하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선물 받으실 분, 우선은 정답을 발표해드리고 당첨자까지 소개해야겠죠.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언어가 달라서일까? 또 가족과 떨어져서일까? 경제적 어려움일까? 정답은 1번 언어입니다. 조금은 새롭게 들리시나요? 지금은 북한에서 직접 탄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이 많지 않고 중국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다가 온 또는 뭐 러시아나 제3국에서 있다가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탈북민이거나 또는 엄마 또는 아빠 한쪽만 탈북민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학업을 돕고 또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대안학교, 이 탈북민 자녀들 대안학교에 보면요, 이제는 북에서 온 친구들보다 이런 북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북배경 청소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대안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일반 학교, 일반 공립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면 한국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학업을 따라갈 수도 없고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청소년들도 탈북민 가운데는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 제3국 출생 북배경 자녀들 가운데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좀 품을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도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준비가 돼야겠고 또 우리 탈북민 선교단

단체나 교회에서도 이 친구들을 향한 어떤 새로운 선교의 방법이나 도움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답 언어 문제인 것 같네요. 6587님 정답 남겨주셨고 제주에서도 4162님 정답 맞춰주셨어요. 한민족인데 언어가 달라졌다니 참 가슴이 아프네요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5787님도 문자 주셨고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사실 소통이 어려울 것 같네요 하시면서 550 성도님 문자 주셨는데 뭐 일반 대안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로 갔을 때 탈북민들이 많이 정착하는 그런 지역에 공립학교로 갔을 때 오히려 뭐 이주 노동자분들의 자녀들과도 똑같습니다. 야, 한국어 소통이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친구들과도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빨리 어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지요. 정답 1번 언어입니다. 5506님 그래도 이분들이 참 자유와 사랑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정답 남겨주셨어요. 말이 안 통하면 힘들겠죠. 4224 성도님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파이팅 해주셨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정말 언어일 것 같아요. 탈북민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면서 어플로 5384님 문자 주셨는데 이런 사랑의 마음 또 그 관심이 따스하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 텐데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 드리고 있어요. 답장에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OAP데이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벌써 8월이네요. 예, 이번 지금 너무나 덥습니다. 뭐 부산 39도까지 올라가요 하셨는데 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이 덥지만 짜증보다는 불평보다는 감사함이 넘치는 또 틈틈이 회복의 시간도 꼭 가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지연 PD와 함께 계속해서 OAP데이 서머 스페셜 즐겨주시고요. 그 찬양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사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이 찬송은 1904년 미국에서 출판된 곡으로 제이 루이스가 가사를 쓰고 루이스 존스가 곡을 붙였습니다. 빛의 사자는 옛날 왕의 명령을 받아 먼 곳까지 달려가던 전령처럼 복음의 소식을 맡아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빛의 사자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살펴보아도 참 흥미로운데요.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고 아예 먼 곳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을 통해서 그 별의 온도와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빛이 그 별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사라지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려져 있던 길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출발한 곳을 떠나 경계를 지나고 마침내 빛이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빛의 사자 역시 좋은 뜻만 품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빛을 가지고 직접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

0: 따단 따단 따단 이런 리듬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라는 가사에 참 어울리는 리듬입니다. 생각만 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특히 후렴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당김음이 규칙적인 박자에 긴장감을 더하며 망설이지 말고 어서 가라고 노래를 계속 앞으로 재촉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비춰라 부분의 사성부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각 성부의 선율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위아래로 넓게 펼쳐집니다. 마치 한 곳에서 시작된 빛이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힘찬 리듬은 빛의 사자를 신속하게 보내고 넓게 펼쳐지는 화음은 그가 전하는 빛을 더 먼 곳까지 퍼뜨립니다. 이 곡에서 믿음은 가만히 서서 빛을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빛을 들고 길을 떠나 그 빛이 필요한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인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받은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들고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빛은 간직할 때보다 보내질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을 발견하고 가려져 있던 길을 밝히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23년 전 막내 아들이 태어날 때 받았던 사랑을 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사였어요. 은평의 한 병원에 남성이 찾아와서 23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기부를 하게 된 사연은 부인이 1999년 3월 달에 이 병원의 전신인 성바오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막내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출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팀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아서 아이와 산모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원받은 금액의 몇 배인 230만 원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또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또다시 나눔을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도 사랑과 나눔을 적극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 그곳을 기억될 곳으로 여기면서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와 헤어진 것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꼼짝없이 잡힐 상황에서 자신을 잡는 자들과 분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곳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그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54편에서의 그의 고백을 생각하면 그것은 위기에서 살아났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편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은 바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이 열렸습니다. 유일한 가능성,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사무엘상 19장에서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보낸 자들이 밤새 자신의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그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갈이 그를 창문으로 내려주어 살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 정도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울에게 급히 오라는 전가를 전하는 전령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랐고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 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먹먹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죽어라. 말씀을 읽던 중 에스겔 3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중국의 시골 남자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 온갖 감사와 멸시와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희생적으로 중국에 정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평강공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첫걸음이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전도자 자격으로 파송하신다고 에스겔 40장 4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0장 4절. 탈북의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과정들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 안으시어 여기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평강공주 사역 기간 동안 치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살벌한 경계와 감시의 환경 속에서 우리 공주들을 지켜주시고 평강공주 교회를 활발하게 경영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찬송가도 마음껏 부를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눈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평강공주들을 보면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송과 박수를 올려드릴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결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 게스트와 함께 오늘 라디오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0: 라디오 예배. 자, 오래간만에 오늘 라디오 예배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운전을 하시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그냥 듣지 마시고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도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새끼라 진행을 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디 있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받고 계시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곡들을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스페셜 게스트, 오늘 특별 싱어 제가 초대를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분의 찬양을 많이 듣다가 참 은혜가 많이 돼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라디오 앱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강인선 자매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봤죠, 저희.
1: 네,
0: 이제 유튜브로만 봤습니다. 항상 뵙다가. 네. 아름다운 목소리에 제가 한번 제 새끼라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렵게 어렵게 한 제 2, 3개월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방학 중이어서
1: 네.
0: 딱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섭외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반주로 또 섬기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예, 또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혹시 오셨을까요, 우리 자매님, 강희선 자매님?
1: 일단 먼저 라이브라는 네. 것에 조금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예배를 드리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차 안에서 평안을 좀 누리며
0: 네네.
1: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 뭐 경연대회도 아니고 누가 노래를 잘하나 뭐 이런 시간도 아니고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계시는 곳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과 함께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주시고요. 혹시 유튜브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반갑다고 또 이렇게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시고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나눠주시면 우리 강인선 자매님과 함께 저와 또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주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본 반주예요.
1: 네.
0: 이게 오늘 첫 곡, 선곡한 곡인 것 같은데, 그쵸?
1: 네.
0: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1: 이 곡이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곡이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을 항상 그냥 불렀는데,
0: 네.
1: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선곡을 뭐 하지 생각하다가 이제 이 곡이 생각났는데 이 곡이 되게 기승전결이 네. 있는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이 이렇게 1절이요 3절이 그 곡조가 그렇게 해서 아 이 곡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모태신앙이신가 봐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가족 예배도 드리시고 예. 이 곡 하면은 우리 할머니 우리 건사님들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1: 네, 맞아요.
0: 찬양이잖아요. 젊은 우리 자매님이 이 곡을 선곡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되게 좀 놀라긴 했는데 우리 한국 우리 크리스찬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부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라디오 앱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 휴가철에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장소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 다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

고 힘든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맞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나가지 못하고 이 방송만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우리 자매님 부모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실지 궁금해졌어요.
0: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말씀을, 했는데 네. 아마 언니 애를 지금 육아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지 않을까.
1: 언니 애를 보고 계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0: 듣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1: 가정예배 때 우리 딸하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송을 딸이 방송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게요.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큰아빠가 들어와야 되는데 큰아빠가 항상 인도하셨거든요, 예배를.
1: 아, 그래요? 큰아빠? 아빠 엄마만 드린 게 아니라.
0: 네, 저희 전 가족이. 네, 저희 친척들이 항상
1: 그랬군요.
0: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1: 그랬구나. 네. 야. 자, 지금 보니까요. 첫 소절부터 감동입니다. 목소리의 은혜입니다. 라고 7579번님 오셨고, 자매님 무더운 더위로 힘든 시간 은혜로운 찬양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옵소서. 2876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 또 함께하니 더욱 은혜롭습니다. 48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9257번님은 예, 자매님 한번 읽어보시죠.
0: 요즘 계속 저에게 처한 상황들이 힘이 들어 계속 하나님께 불평만 늘어놓았는데 온라인 예배 첫 곡 들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1: 네.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0: 네.
1: 여러분께서 이렇게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어떤 찬양을 우리 강인선 자매 목소리로 같이 부르고 싶은지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

0: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 두정동에서 출첵해 주셨네요. 참 많이 불려져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되는 찬양. 뜨거운 폭염이지만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라디오 예배 드리는 이곳이 저의 예배 장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또 우리 익산의 이승 집사님, 아 지난번에 우리 새끼라 출연했던 우리 이승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45년 방학했다가 다시 밀양 연경교회 나간 지 5년 됐어요. 와 그렇구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교회를 쉬고 있는 걸 방학이라고 하거든요. 45년 쉬었다가 다시 교회 간 지 5년 되셨다는 우리 5615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전남 나주에서 지난번 중3 딸과 아빠가 나왔던 주은이 아빠 우리 3184번 드디어 딸 아이가 지난주 교회를 같이 갔다고. 이제 딸 주은이하고 제가 이제 전화 연결을 했었거든요. 교회 가자고 영접 기도도 했는데 드디어 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빠 우리 주은이 진짜 귀여웠는데 기억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라디오 앱에 우리 찬양사역자 스페셜 게스트 또 강인선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복음성가 어떤 곡 좋아하세요?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0: 네 왜 어떤 이유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1: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긴 한데 엄청 그렇게 교회를 나가는 거에 즐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0: 어렸을 때는요?
1: 놀고 싶고 고픈 마음이 좀 더 컸었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나를 위한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에게 하는 기도가 조금 더 나에게 좀 충만함을 주는 것 같다는 거를 네네.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이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곡을 통해 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저는 사실 저도 이 곡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나의 어떤 도움 되시는 주님 이렇게 막 찬양했던 적도 많아요. 우리 라디오 앱에서도 많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따가 부를 때는 또 너를 했다가 나를도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런 또 시각으로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나를 위한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시편 23편 121편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말씀 토대로 한 찬양인데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또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방송에서 한 99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군대 가가지고 제가 이 곡을 참 많이 불러가지고, 저는 힘들 때 시편 121편 막 묵상하면서 이 곡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목소리와 함께 또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강인선 자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처음 유튜브에서 이제 알게 된 게 갓송이라는 유튜브였거든요. 맞죠?
1: 맞습니다. 예.
0: 참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찬양을요.
1: 네. 예.
0: 우리가 참 한국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들을 많이 부르셨더라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찬양 유튜브에서요?
1: 그게 앞에 그 에피소드가 좀 많은데 간략하게 예. 설명드리면 예. 이제 코로나 때 그 이제 조금 코로나로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나 하고 네. 있는 일들이 지금 다 올스탑이 된 거죠.
0: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인 분이 그 갓송이라는 채널을 운영해서 찬양을 하고 계셨어요. 그 분들은 원래 파페라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신 네네.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연락이 와서
0: 네.
1: 한번 우리 채널에 한번 나와볼래? 해가지고 저야 너무 좋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시작된 게 그냥 네. 생각 없이 사실 찬양하는 게 저는 좋아서 시작된 건데
0: 네네.
1: 그게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죠.
0: 그렇군요.
1: 네.
0: 저도 참 유튜브 보면서 목소리가 참 맑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거기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같이 저도 이렇게 틀어놓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분 한번 이렇게 초대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359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이들 어릴 적 자장가로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제 20살 된 아들을 향해 다시 부르고 싶네요. 앞으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이게 사실 옛날 찬양인데
1: 네.
0: 지금 들어도 불러도 참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998번님이 저는 전교인 필사를 하는데 필사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대요. 울컥하네요. 어려울 때 많이 불렀어요. 울면서 이 곡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곡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자매님이 부르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 네.
0: 이 곡은 참 옛날 곡인데
1: 네.
0: 우리 젊은 자매님이 유튜브에서 이거를 부르시길래
1: 네.
0: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좋아서 본인이 선곡한 곡이에요.

0: 거네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는데 네. 계속 간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네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곡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어렸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다. 네.
1: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그 찬양에서 임재하신다 막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뭐야 막 이랬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을 그래서 보면 옛날 찬양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이 손을 이게 옛날 찬양인데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잖아요. 네. 주님이여 제 손 좀 잡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양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 이번에 라이브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 찬양 우리 오산에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3128번이 찬양사역자 강인선 자매와 오늘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반에는 김진아 집사님 변함없이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 갓송이라는 유튜브에서 이분의 찬양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한번 초대해야지라고 해서 어렵게 초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예고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학 때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너무 간절하고 친정 아빠 말기암 환자신데 지금 사경 헤매고 있대요. 고통 없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천안 불당에서 학습지 방문 일하고

0: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생겨서 차에서 듣고 있어요. 찬양으로 묵상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20년 전에 중학생 때 자주 듣고 저녁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흥얼거렸던 생각난다고 3902번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고 있고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지금 찬양하고 계시네요. 9888님 그리고 보니까 6554번님께서 찬양이 모두 은혜롭다고 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사실 이 곡을 제가 또 유튜브에서 부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악보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곡도 너무 좋은 곡이고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어떤 사연 있나요?
1: 예. 아 이게 너무 항상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너무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엄마가 더 좋아하는
0: 엄마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입니까?
1: 네.
0: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다.
1: 네, 그러니까
0: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
1: 네.
0: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곡, 저도 그래요. 예. 저희 어머니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좋아하시고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좋아하시고 다 그런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0: 물론 저도 좋아하지만
1: 그리고 이런 게 저 네. 할머니가 항상 라디오를 자주 항상 틀어놓으셨었는데
0: 그래요.
1: 이런 이 찬양들이 둘이 되게 많이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게 되면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나의 안에 거하라. 참 이게 또 그 신명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에도 부합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죠.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자매님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여러분이 또 소리를 내셔서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 새끼랄 라디오 앱의 찬양 사역자 강인선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 자매를 키우는 인천의 박집사입니다. 막내 치료 갔다가 오는 길에 찬양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막내 발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제대로 못하는 것에 죄송스럽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이게 지금 찬양을 부르고 계시네요. 2495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된다고 2739번님 목소리로 위로가 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은혜를 받고 계시고 9950번님도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예전에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고 현재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은혜로 모든 암세포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계시네요.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것이에요. 6942번님. 자, 아유, 방금 유튜브를 찾아보셨다네요. 5027번님은.
1: 감사합니다.
0: 예.
1: 어쩜 구독과 얼굴, 좋아요.
0: 어쩜 얼굴도 이쁜가요? 라고 이렇게 또 벌써 세 곡의 찬양을 들었는데 계속 따라 부르면서 엉엉 우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자, 신청곡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은혜도 나눠주고 계시는데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연들이 많이 있죠. 신청곡도 많고 저희가 생방송 시간에 다 이거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사연도 소개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 외도로 헤어지고 아직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심을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운전하셨대요. 5469번님. 라디오는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조용히 듣는 분들이 많아요. 네, 라디오 앱에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네. 사연이 보면요, 이렇게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은혜 받고 계속 입가에 도는 찬양을 또 7834번님도 부르고 계시고요. 갓송 강인선님 찬양 잘 듣고 계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1580번님도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암투병에서 노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셨네요. 0901번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1: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 끝에 준비를 하고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준비 찬송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부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계획 속에 있는지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0: 우리 0901번님 아 그렇군요. 이 찬양이 정말 특별한 찬양이시겠어요. 우리 0901번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거나 지금 세상 속에서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지금 좀 어렵겠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내가 지금 교회 방학 중이고 신앙에 방학 중이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다 결심하신 분들 용기 한번 내셔서요 샵 1069번으로 방학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잘 전화드리고 또 교회로도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죠.

0: 봐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아 벌써 아쉽습니다. 찬양마다 가슴을 울리네요. 혼자 기도하다가 또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도 참 목소리가 주는 은혜가 크다고요. 2664번님 하나님 사랑에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곡 중에 많은 신청곡 중에 어떤 곡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곡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님 아시나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
2: 네, 하나님의 부르심.
0: 예, 우리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곡을 참 요즘 많이 신청하는데 오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447번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009년 고2 친구 따라 처음 교회 출석해서 당시 전도사님께서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주셨는데 다 같이 불러드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 덕에 하나님 사랑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찬양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잠깐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하나님 부르심 들으면서 또 부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잠깐 지금 떠나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방학이라고 주시든지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용기 내실 분 샵 1069번으로 꼭 남겨주시면 방송 후에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1185번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 찬양대가 참 자주 부르는 찬양이라고 5409번님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 이제 벌써 이제 마칠 시간 됐어요. 시간 금방 가죠.
0: 그러니까요.
1: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사연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0: 이렇게 뭔가 제가 찬양하는 것에 실시간으로 뭔가 댓글을 읽는다는 게 네.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1: 새로운 경험이네요.
0: 네, 왜냐면 그 영상을 보고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 날 때 사실 보더라고요.
1: 그렇죠. 찬양 끝나고 나서 네.
0: 뭔가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니까 같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네네.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지금 직장에서 힘든 일 있는데 하나님이 날 알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걸까 의심하며 떠날까도 했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이 답해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고 이런 또 고백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사기자 강인선 자매 다음에 제가 또 초대할게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건반의 우리 김진아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곡 정말 오버하지 않고 제가 요즘 참 많이 고백하는 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 이 곡도 신청곡으로 들어온 곡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라는 곡 우리 강인선 자매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이번 나라사랑 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0: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희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너희를 먼 나라에서 불러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종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의 원수를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타작판처럼 만들었다. 너희는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판이다. 너희가 산들을 타작하여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날려버리고 폭풍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

내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물을 찾으나 얻지 못하여 목마름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언덕에 강이 흐르게 하겠고 골짜기에 샘물이 솟게 하겠다. 광야를 호수로 바꾸어 놓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조각목과 화석류와 올리브나무가 자라게 하겠고 사막에서 소나무와 회향목과 느릅나무가 다 같이 자라게 하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창조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입장을 말해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주장을 펼쳐보아라. 야곱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우상을 가져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보아라.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살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다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겠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너희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만큼이나 역겨운 사람들이다. 내가 북쪽과 동쪽에서 한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왕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느냐? 누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어 우리가 그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게 했느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 너희 가운데 그 일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처음으로 시온에 그 일을 일러주었다. 보아라, 그 일이 이르렀다. 내가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신을 보내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으나 이 일에 관해 말해주는 우상은 없었으며 아무도 내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헛된 신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형상은 아무 쓸모도 없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았다. 내가 전에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땅위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람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광야의 마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게달의 주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셀라에 사는 사람들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산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바다 건너 먼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전진하신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분노에 차서 나가신다. 주께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적군을 물리치신다. 내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는 분노하겠다.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부르짖겠다.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식물들을 메마르게 하겠다. 강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고 호수들을 마르게 하겠다. 내가 안 못 보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 앞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가 내 말을 지키겠고 그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향해 당신들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이 찬송은 1904년 미국에서 출판된 곡으로 제이 루이스가 가사를 쓰고 루이스 존스가 곡을 붙였습니다. 빛의 사자는

0: 옛날 왕의 명령을 받아 먼 곳까지 달려가던 전령처럼 복음의 소식을 맡아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빛의 사자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참 흥미로운데요.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고 아예 먼 곳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을 통해서 그 별의 온도와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빛이 그 별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사라지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려져 있던 길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출발한 곳을 떠나 경계를 지나고 마침내 빛이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빛의 사자 역시 좋은 뜻만 품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빛을 가지고 직접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곁에 있는 찬송가를 펼쳐 악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보 곳곳에 나타나는 부점 리듬은 마치 말발굽이 땅을 힘차게 딛고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딴 따단 따단 따단 딴 이런 리듬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라는 가사에 참 어울리는 리듬입니다. 생각만 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특히 후렴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당김음이 규칙적인 박자에 긴장감을 더하며 망설이지 말고 어서 가라고 노래를 계속 앞으로 재촉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비춰라 부분의 사성부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각 성부의 선율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위아래로 넓게 펼쳐집니다. 마치 한 곳에서 시작된 빛이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힘찬 리듬은 빛의 사자를 신속하게 보내고 넓게 펼쳐지는 화음은 그가 전하는 빛을 더 먼 곳까지 퍼뜨립니다. 이 곡에서 믿음은 가만히 서서 빛을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빛을 들고 길을 떠나 그 빛이 필요한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인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받은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들고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빛은 간직할 때보다 보내질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을 발견하고 가려져 있던 길을 밝히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마음가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이 자기의 최고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는 천금을 아끼지 않고, 뭐 젊은이들이 무슨 천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몇백만 원을 돈을 쓴다는. 그러나 젊은이들이 1,000원을 아끼면서 혹시라도 물건값이 그렇게 1,000원이 비싸다 그럼 안 가면,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함으로 만족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치우친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바울의 삶의 태도에 보이면 젊은이들의 그런 삶의 자세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있고 여러 가지 원하고 누리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시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자기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기를 적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그것이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관점이나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그냥 기뻐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메인 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메인 몸이 되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면 내 인생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21절 끝말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 살기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인의 그 마음으로 내가 죽고 당신이 산다면 나는 행복하다, 완전히 사랑에 빠진 사람이죠. 내가 죽고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고 희생의 한 걸음이 되어서 나의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옛날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로 해야 사는 것도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인생 사는 것이 참 그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살면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한 가지만을 위해 산다면 우리가 출세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직장도 얻고 돈도 벌고 영어도 잘하고 온갖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피곤하고 정말로 내 인생살이가 어찌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한다면 인생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뻐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건 밖에 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밖에 있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슬픈 사람이고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는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이라며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얽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도 얽매일 수 없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수많은 것을 우리가 다 얻으려고 생각하면 행복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자식이 잘 된다면 나는 행복하다. 아, 이건 옛 부모님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메인 몸이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참 위대한 믿음이고 무서운 믿음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세상. 그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온갖 것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일신상의 안위와 부귀영화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비결을 우리가 지금 나눴어요. 내가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 12절부터가 빌립보서의 본론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원이고 이제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본론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론은 내가 지금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됐다.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메인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옥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주의 일을 행하는데 형통하고 잘되고 높이되고 출세해야지 왜 감옥에 갇힙니까? 그러나 그때는 때가 때인지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핍박을 받는 일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른데 오늘날 복음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1900년이 뭐 그냥 2000년이라고 2000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파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대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도 겸손함이 있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냅니다. 인생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붙일 수 없죠. 그러나 기독교의 원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과 희생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덕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 앞선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하고 개척할 때는 어디에서 이와 같은 희한한 얘기가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핍박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핍박하고 그러므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하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 다른 그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지되고 유대교는 발전할지라도 이 그 당시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것은 소멸되겠지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더 복음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더 진전이 됐다. 그리고 그 진전되는 그런 중요한 일 중에 사도 바울이 기여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시위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 그와 같은 뭐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만 평민이죠. 로마의 관리라든지 또는 그 당시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던 그런 관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반 평민 계층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상이 고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다 헤롯의 왕궁에서 온 관리들이라든지 로마의 총독 거기에 해당하는 천부장, 백부장 그런 관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의 상류층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상류층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아마 여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신하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비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전히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 빌립보서에 쓴다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해를 얻고 또 그런 관리 세계에서 벼슬아치 세계에서 자기의 경쟁자들이

조금이나마 흠이 있으면 그것을 일로 바쳐서 왕이나 황제를 통하여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런 이름을 언급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힌 것으로 인하여 이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의 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사람이 마음이 눌리고 힘들으면 말하기가 싫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상의 이와 같은 근심과 배고픔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그렇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기의 편안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그런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빼앗기면 낙심천만해서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만으로 자기 재산을 삶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는 감옥에 매이지 않냐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움츠려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시위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높은 총독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며, 총독이 너무 기가 막혀서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했어. 이게 제정신이 없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서 이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아 총독 앞에서 나의 메인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외치니까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억누르고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사랑과 열정이 바울이 심령에 충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갇힌 후로부터 오히려 모든 상류층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내 밖에 나와가지고 오늘 희한한 죄수가 한 명 들어왔는데, 아 이 죄수는 그야말로 낙심하고 죄수들은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기운이 빠지죠. 그래서 죄수들을 항상 묶어놔야 돼. 아니 또 말이 이상하게 된, 그러니까 어디 그렇게 할 때는 묶어놓은, 그러면 막 길길이 날뛰던 그런 사람들도 다 소고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받을 때는 풀어준다. 왜? 거기에서는 자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지, 재판받을 때도 다 묶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진실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 부정적인 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의 메인 몸이 되었어도 그리스도는 매이지 않는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묶인 것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이거나 윤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어떤 일을 행함으로 죄를 지었거나 특별히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죄를 짓고 선동을 하거나 밀란을 일으킴으로써 내가 붙잡힌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종교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붙잡힌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처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 여김받고 끊임없이 전파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저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이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는데 밖에 있는 우리는 못할 것이 무엇이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시기한 마음으로 전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교회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서 그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그런 질투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얘기가 15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싫어하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그와 같이 도전장을 내밀어서 그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결국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전파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행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료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이제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료,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써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얘기는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여기에서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도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존경을 다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99% 너무 많나? 어쨌든 한 8, 90% 그렇게 받으면 감사한 줄로 알고 1, 20%는 꼭 그와 같이 흠을 잡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아요. 항상 빛밝은 곳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물론 교권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죽 화났으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했을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아집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게 근무하고 학교 생활도 잘할지라도 비판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없애버리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삭혀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일을 잘할 때도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후원해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최후의 결정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이 여김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냐? 그러면 비록 내가 조금 안타깝고 슬플지라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참는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랴? 거치려 하나 참으로 하나. 이 거치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분쟁해가지고 더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더 기도를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성도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을 자기가 되찾고 또는 그것을 빼앗아 오려고 거치려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분노가 생겨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본문에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이 말에 대해서 주석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격한 감정을 편지에 썼는가? 사도 바울이 옹졸한 사람인가?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 생각을 지금 2000년 이 성경 구절 연구한 사람들이 여러 말을

많이 썼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처에 피를 흘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극복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분노했던 사람이 완전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 스스로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라를 위한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나라에 그래도 도움이 됐다. 보탬이 되었으므로 나는 충신된 입장으로 그 사람이 있으므로 나라의 한 모퉁이라도 지켜낸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거칠어로 나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지만 어쨌든 성경 공부 더 시켜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므로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러면 내가 참는다.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마음의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에 몸을 담그면 그 이제 거기에서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죠. 영혼을 담그면 영혼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이 씻겨져 나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 괴롭게 안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을 때는 좀 참아야 돼. 좀 참고 그런 마음의 고통을 준 사람이 조금 있는데 30년 지나도 안 없어지더라고. 아, 같은 주의종인데 아, 나도 무수히 그걸 지우려고 하는데 안 없어져. 30년이 지나도 안 없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다만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담대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갇힌 곳에서 매어날 것을 지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석방을 기대했다는 단어가 19절인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사도 바울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구원 받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19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니,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그런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표현인가?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허약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나를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에 거기에다가 석방이라고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19절의 해석이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19절을 그러면 석방이라고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간구가, 그러니까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빨리 감옥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너희의 간구로 내가 빨리 석방되게 이르게 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완전한 그와 같은 석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의 기도로 감옥에

0: 빌립보 교인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라는 그런 표현이 빌립보에 있는데, 그런 성도들의 기도로 내가 석방되기를 지금, 그 사람의 기도로 내가 감옥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가 구역에서 같은 단합대회하고 그럴 때, 또는 우리가 합심기도 해가지고 우리 구역 조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꼭 위대한 종만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은 식구끼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간구를 들으사 나를 자유케 한다, 그 마음을 가지면 성도 여러분이 구역에서 조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한테는 내놓는데 교구에서는 얘기도 안 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내가 실례의 말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교구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나의 석방을 위하여 너희 간구가 나의 석방에 도움이 됐나.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교구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치료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기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도 있듯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까 이 구원을 석방이라고 그 표현했죠.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 석방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네.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대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이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을 그것을 새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전환을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얽매인 것을 해방하려면 내 기도가, 그때 얘기하지 않냐고, 나의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서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주면 석방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와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존귀 여김 받고 영광을 받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2-111번 광주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깨달아서 나는 피조물

0: 보물이라고 하는 거, 창조자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하나님 하는 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영을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신학자들이요 많이 변화를 왔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가 왔어. 아, 변화가 왔어. 세계적으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왜? 자기가 학문으로서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통신대 나오고 칼빈대학교 가고 위스더민스터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러 신학교 나오고 프리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19년 되니까 2년 전부터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새김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부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오늘 밤을 모르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그러면 왜 이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일까요? 왜 이 부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요. 오늘 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 내가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면과 성실로 사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아주 사업을 불릴 듯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계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황을 이겨낸 산업의 역군이고 성실한 사업가이며 유능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닮고 싶다, 성공한 사람이다, 만나고 싶다,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의 지혜와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부자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사람의 절반만 해도 내가 소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멍청하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들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무엇을 모른 거죠? 그래요. 오늘 밤에 진리를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밤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 알아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아니 죽지 마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지만 오늘 밤에, 다음 주에 어느 날 밤에, 8월에 어느 날 밤에, 올해 아니 내년에 어느 날 밤에 누군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는 정확한 날을 알 수는 없지만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오늘 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이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오늘 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밤을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오늘 밤을 기억하고 준비할 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자, 슬기로운 덜 부자,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오늘 밤을 모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오늘 밤을 모르면 재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자, 오늘 밤을 모르면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어찌할꼬?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걱정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이 돈을 어디에 쌓아두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쌓아두지? 혹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은행은 믿을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걱정 해본 적 있냐고? 없구나.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런데 오늘 부자는 그건 걱정할 정도로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수확의 소출이 많으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두지? 어디다 쌓아둘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쌓아둘 곳을 걱정하며 찾는 사람. 쌓아둘 곳을 걱정하며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눌 곳을 기쁨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쌓아둘 곳을 걱정하며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눌 곳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찾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걱정이라도 할 정도로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 부자예요. 아멘.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으면 다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내가 번 것이 크고 많든지 간에 어디에 쌓아둘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번 것이 크고 많은 것을 넘어서 어떻게 나눌까? 기쁨으로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 오늘 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쌓아둘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멘을 하시네. 돈은 쌓아둘 때 재밌잖아요.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통장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막 그것만 봐도 좋잖아요.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계셔. 그렇게 쌓아두는 재미가 참 좋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쌓아두는 사람이 되지 마라.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쌍디귿 오이응이다. 왜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말할까? 돈은 똥이다. 그래, 똥이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밭에다가 이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지금 뭐 좋은 비료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뿌리면 거름이 돼요. 나누면 생명 살리는 재료가 돼요. 그런데 돈을 모아두면, 돈을 쌓아두면 엄청난 냄새와 파리와 도둑들이 끄는 재료가 된다 하는 사실을 보면, 아, 돈이라는 것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요. 쌓아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을 쌓아두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뺏길까, 누가 나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걱정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는 사람이 예수 믿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쌓아놓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은혜로 벌어, 은혜로 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사로 드리고 기쁨으로 갚는 거예요. 돈을 벌 때 은혜로 벌어야 돼. 여러분, 돈에는 아시잖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돈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칼이라고 생각해요. 칼.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묶여 있어요. 풀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돈의 칼이 등장을 하면 한꺼번에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끊어내는 능력이 돈에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천만 원이 정말 필요해.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해서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그 일을 못해. 근데 누군가가 5천만 원을 주면 그 문제가 한꺼번에 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1억 원의 빚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으라고 독촉장이 오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최종원이 갚아줬어.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줬을 때 그 고민과 근심이 단칼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칼인데 이 칼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이 되지만 이 칼이 나를 향할 때는 형제의 사랑을 끊고 부부의 사랑의 문제에 생기고 더 나아가 신앙의 문제까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남을 향할 때는, 선교지를 향할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할 때는 문제 해결의 칼이지만 나만을 향할 때는 가정의 문제를, 형제 간의 친구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의리를 상하게 하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밤을 모르면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두 번째, 오늘 밤을 모르면 쌓아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 줄 모르고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속으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다. 한두 달도 아니다.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이 네 가지 아니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돈 모으고 돈 벌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모아요? 왜 돈을 쌓아요? 오늘 네 가지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뭐예요?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말하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다. 그 물건이 그 쌓아둔 곳이 너를 평안하고 기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곳간을 헐 정도의 돈과 재물을 쌓아놨다. 얼마나 좋아요. 하루 먹기 힘든 시절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었어요. 그곳에 가득 양식을 쌓아두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준비되고 여기저기 쌓아둔 이런 사람이 친구를 만났을 때 무슨 소리 할까요? 술 한잔 먹을 때 무슨 자랑을 할까요? 학부모 회의를 가면 무슨 소리를 해요? 동창회 가면 무슨 소리를 하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목장 모임할 때 무슨 소리? 무슨 자랑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 오늘 밤을 모르는 사람은 헛된 것을 내밀며 이것이 최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알지 못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을 놓고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나 많이 쌓아놨어. 나 많이 있어.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쉬고 놀고 평안히 쉬어라. 자랑하지 마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는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 말은 우리 생명이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자랑 삼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해요. 첫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 우리 남편이 사실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물어봐달라고 왜 이렇게 안 물어봐주냐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이외 결코입니다. 결코 십자가 이외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십자가 이외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능력 같지만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십자가다. 두 번째 약함이다. 약함.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하나님 자기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약함은 뒤로 던지고 자기의 약함은 수다한 말로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없어져 버릴 것을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우리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까요?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살 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쌓아둔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기사가 났어요. 서울 중량구에 밸런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어른 4명, 아이 4명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난 7월 12일 주일 예배에 7살 된 이 아이가 헌금을 했어. 얼마짜리? 4억 원짜리 헌금을 한 거야. 놀라야 돼. 4억 원짜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는 7살짜리인데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몸이 아픈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향기로운 헌금 해가지고 다 체크해서 이름도 쓰고 위에다가 보이세요? 아 보이는구나. 4억 원을 썼어. 그래서 목사님이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4억 원짜리 헌금이지만 목사님은 이 아이의 헌금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금을 얼마로 본 거예요? 4억.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세요.

보면 막 부담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랑은 쌓아둘 것을 겸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드리는 소중한 즐거움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밤을 모르는 사람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쌓아둔 것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오늘 밤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이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자가 돈을 모으고 이 부자가 부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가운데 이 부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나는 있고 나는 있는데 나도 있고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것. 이 부자는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전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벌고 쓰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단 1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간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자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과 격려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카이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텔레비전 쇼 프로의 제목이 천만 달러를 드립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쇼 프로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첨을 해서 그 사람에게 천만 달러, 145억을 현찰로 그 자리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누군지는 모르지만 별 기대도 없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아버지가 있어. 이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소풍을 한 번씩 가도 그 흔한 보물찾기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는데 내가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는데 저 졸고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오기는 왔지만 나는 원체 재수도 없고 그런 쪽에 은사도 없어서 내 이름이 불릴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장마비로 안 죽어서 다행이지. 그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와 환호를 받고 앞으로 나왔는데 사회자가 말합니다. 드리겠어요. 약속대로 천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이 여덟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면, 여덟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면 조건 없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자녀를 입양시키

0: 145억을 드립니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속은 있어갖고 웃어. 속은 있어갖고. 그 책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7%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겠다. 6%의 사람은 인종을 바꾸겠다. 4%의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겠다. 제일 낮은 게 3%예요. 자식을 입양시켜. 이걸 보면 어느 부부에게나 자식은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3%가 제일 낮아요. 16%의 사람은 이혼하거나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25%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똑같아. 가족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2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145억까지 필요 없어요. 14억만 주세요. 14억도 필요 없어. 4억만 주세요. 4억은 무슨, 5천만 원만 주세요. 5천만 원은 무슨, 50만 원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140억?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 145억을 준다는데 누군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냐고요. 누군들 145억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145억, 40억, 4억, 4천만 원, 40만 원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시대에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밤을 기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내 믿음을, 천국과 지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밤을 몰라요. 누군들 오늘 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밤을 기억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고로 삼으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성공한 사람인데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오늘 밤을 몰랐어요. 오늘 밤을 모르니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됐어요. 쌓아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 우리 오늘 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을 기억하며, 오늘 밤을 기억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양산동에 위치한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2국에 1004번, 062-572-1004번 광주 소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동시에 접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대요. 사람을 볼 때도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왜 나의 어제를 돌아볼 때 무엇이 좋았는지를 생각하는 대신 무엇이 좋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된다거나 뭐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해 나갈 때라던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건 뇌의 부정 편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에서 살던 시절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존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가지게 된 거래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관적인 건 기분에, 낙관적인 건 의지에 속한다. 그러고 보면 참 일리 있는 말이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정 편향적인 우리의 생각은 마음의 안전벨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차를 탈 때도 이 안전벨트가 너무 꽉 조이면 숨이 막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럴지 모릅니다. 계속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꽉 조여올지도 몰라요. 의지적으로 자꾸만 더 좋은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울 것이 없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분 좋게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7월 30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두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진화돼 왔다는 거. 뭐 옛날이야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부정 편향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반성도 개선도 중요하고요. 또 위험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는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전문가들은 이 낙천성도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도 고난의 과정도 허락하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일 뿐입니다. 괴로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네,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잘 쓰고 계시죠? 네, 필사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필사 노트로 만드셔서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스밴드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위클레시아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심플리포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까지 세 곡이어서 함께하셨고요. 또 광고 스포도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아,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네, 우리 필사 프로젝트가 14일까지 하면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나면 17일까지 써야 되는데 왜 14일에서 마무리가 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17일 마지막 찬송가는요. 17일에 쓰시는 게 아니라 8월 27일 찬송가 콘서트 현장에서 다 함께 쓸 예정입니다. 네, 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7일에 따로 쓰셔도 좋고요. 그런데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찬송가 콘서트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매일매일 정자영 교수님의 칼럼이 나가고 있죠.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칼럼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들으시면서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8월 27일에 우리 정자영 교수님께서 이 찬송가 콘서트에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께 찬송도 들려드리고 강의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시는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 네, 함께합니다. 이날 찬송가를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면서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죠? 기대되실 줄 믿습니다. 필사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필사 프로젝트에 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에서 찬송가 콘서트가 열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신청해 주실 수 있어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찬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243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제이어스의 Do You Love M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CCM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새 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CM 신곡은 피아워십의 나는 지켜냅니다입니다. 피아워십의 피아는 페이스 인 액션의 줄임말인데요. 이름처럼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가치 아래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꿈꾸며 예배와 음원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달 초 발매된 정규앨범 레거시는 우리가 지금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보물과 같은 신앙의 유산,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다시 발견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타이틀곡들 중

하나인 나는 지켜냅니다는 지금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어받았던 것처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세대를 넘어 신앙이 유산이 이어지는데 쓰임받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신곡 피아워십의 나는 지켜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새 노래로 주님께 오늘은 피아워십의 나는 지켜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지켜내며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도 새 노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노래로 주님께 오영훈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입니다. 이 곡은 찰스 가브리엘이 선교를 독려하기 위해 쓴 곡입니다. 특히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에게 이 가사는 남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어둠이 짙은 이 세상의 전파라는 보이지 않는 통로로 복음의 빛을 쏘아올리는 사역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멈추지 말고 어서 가서 그 빛을 비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죠. 그럼 오늘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님, 저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망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할렐루야!
1: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목요일 코너 새 노래로 주님께 함께 하셨고요. 또 이어서 오늘의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혹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덮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한 저녁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옹기장이의 나의 슬픔을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지배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죄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죄도 아니고 사탄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3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 내주다, 드리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파리스테미입니다. 이 단어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도권과 사용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입, 내 손과 내 발, 내 물질과 마음까지 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무기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입, 손, 눈, 생각 모두가 무기입니다. 따라서 같은 입으로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손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같은 눈으로 욕심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와 잘 싸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길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승리하기 위해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12절과 13절을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는 명령으로만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0: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죄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전화는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상모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느헤미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눈앞에 닥쳐있는 여러 현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멀쩡한 데가 없었습니다. 성문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끊어진 지 140년이 지나 길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처참히 무너진 이 성읍의 모습들이 다가오고,

0: 이 성벽과 성문이 없어져 있기에 그 여기저기서 유린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삶에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린 패배의식과 무력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인 힘과 권력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대적들, 그들이 던지는 비웃음과 업신여김과 그 조롱과 협박,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0: 오늘 13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보게 되었던 현실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것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 했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행진을 했던 그 광야길을 체험하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저희 바로 위 학년 선배들이 이집트로 성지순례 졸업여행을 다녀와서 소감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하시는 말들이 광야길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다 봤지만 광야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막상 그 광야길을 걸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했다.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길이야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길로 인도를 하셔야 했는지 궁금증이 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안 만드시고 왜 이런 길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만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족속에서 대표로 한 명씩 선발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최정예로 발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판단을 잘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이런 자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싸운다는 것은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각 족속에서 뽑혀진 가장 뛰어난 일꾼들의 평가와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었으면 온 백성이 그들의 말을 따라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머지 딱 두 명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원망하고 부르짖었던 울부짖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끝이 나고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데이빗 슈워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이분이 만나고 또 연구한 끝에 이분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 충북 진천에 제가 전에 함께 했었던 우리 청년 몇 명이 창업을 한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30대 때부터 이제 맨 땅에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한참 좌충우돌하고 사업에 무언가 돌파가 필요했던 그 시점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0: 자신에게 성공한 기업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크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만나서 좀 배워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기 위해 그 소스를 얻으려고 독서를 많이 합니다. 독서가 우리의 지성과 통찰력을 예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게 하는 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천, 그의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그의 생각을 더 키워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강력한 원천이 무엇인지 12절 우리 함께, 우리 붉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0: 다시 한번 우리 붉은 글씨만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유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개의 입장에서 해석한 개와 관련된 속담. 개에 관련된 속담인데 개가 이 속담을 듣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는 타고난 용맹성을 지니고 있다. 하룻 강아지도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복날 개 패듯이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개는 어떤 시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닭 죽던 개가 지붕 쳐다본다.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자리에서 보고 서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동일한 현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저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여도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엄두가 안 나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과 불타 없어진 성문의 터를 느헤미야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고 알았던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무너진 성벽은 내가 살면 안 되는 곳, 거기는 위험하고 황량한 자리, 누구도 세울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꿈을 꿉니다. 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그림을 느헤미야가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곳에 세워질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느헤미야는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는 능력,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힘과 원천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시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네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너의 입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야 할 것, 너의 입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온 피조 세계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계의 주권자이시고 느헤미야가 서 있는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은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글래디스 에일 우드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여성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이 일본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분이 자신이 돌보던 1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함께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도로는 일본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에 산길을 돌아, 없는 길, 그 산길을 돌고 돌아 400km의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길을 가며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여행의 끝에 자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겨우 산을 벗어나 이제 마지막으로 황하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전쟁 때문에 나루토의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배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여기서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일본군에 발각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었는데 13살짜리 고아 소녀가 다가오더니 선교사님께, 아이가 선교사님께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홍해도 갈라지지 않았냐고, 황하강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냐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했지만 이미 선교사님은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터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나는 모세가 아니란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아니죠.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죠. 그러나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힘을 얻은 선교사님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기도한 후에 저 멀리 어디선가 중국인 장교가 배를 가지고 나타나 그 아이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강을 건넌 후에 아이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이 황하강을 건너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침과 피곤함을 아셔서 걷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더 감사하다는 고백을 아이들이 하더랍니다. 우리는 늘 이 변하는 환경, 그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작은 고난과 물결에도

0: 우리는 쉽게 요동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비난과 방해를 넘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0: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마음이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함께 일어서기로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본문과 연관이 돼서 그때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는데 모든 이들이 다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자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사람 도비아와
1: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0: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1: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0: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산발라, 도비아, 게셈,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불태웠던,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그 공사들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권력과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허물어져 있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권력을 다 빼앗은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이 누렸던 영향력과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이 악한 사단이 쓰는 여러 방법들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비웃고 업신여기고 우리를 정말 초라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려움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이렇게 우리를 업신여기고 두렵게 하고 협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건 사실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1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시작해 냈는데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을 모함하여 거짓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 거짓 모함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여 이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왕을 향한 반역이라는 이 거짓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자신들이 그 영향력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이때의 아픈 실패와 실패의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한다고 퍽이나 잘 되겠다. 니까지 것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여기에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이 일이 진행되는지 너희는 모르는 것이냐? 나에게 먼저 와서 인사하고 나에게 부탁을 해야지. 내 말 한마디면 너희 다 끝나는 것 너희는 몰라? 내가 왕에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 이 곳의 지배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느헤미야는 이 거짓된 프레임을 깨트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0: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노라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서 우리는 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곳의 진정한 통치자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너희가 비웃는 우리, 너희가 없인 여기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곳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야. 너희는 이 일에 아무 지배권도 영향력도 아무 상관없으니 너희들은 참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끊어버립니다. 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이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맞지 않습니다. 산발랍과 그 무리들에게 잘 먹히는 대응을 하려면 왕을 언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과 얼마나 친한지 아냐고, 내가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조서를 가지고 왔고 왕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내가 왕과 더 친하다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텐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프레임에서 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절 왕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그의 힘이었는지를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세상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가 호랑이와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동물들이 다 자기 앞에 굽신굽신하며 절을 합니다. 사나운 늑대도 여우도 다 토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합니다. 토끼의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끼가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보고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토끼가 지나가는 여우에게, 너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호통쳤다가 아주 뒤지게 혼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토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 도망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급히 나왔고 얼마나 오래 달렸는지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0: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0: 도망쳐 나왔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고 빈손으로 떠났던 그의 손을 창대하게 하셔서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두 아들들을 두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끔 야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아닌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야곱은 자신이 베었던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돌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 되어주시, 공급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완성하시는 분 되어주시며 그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인생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1: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0: 자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비웃음과 조롱 앞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결단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마음에 붙들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새벽교회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상무 2동에 위치한 새박교회 차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1국에 5449번, 062-371-5449번 새박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해는 이 땅에 매여 있고 철저히 인간적이고 또 유한하고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계를 모르시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그분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한시적인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의 논리, 우리는 설명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겠죠. 또 모든 조각을 꿰맞추려 하기보다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신뢰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 찬양으로 문을 열었고요. 감사해 이상혁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손까지 띄워드렸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찬양들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청 찬양, 지금 떠오르는 곡들 있으시면 이 방송 전국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992번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을 곳곳에서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 이어듣고 오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이었죠. 호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영어 찬양으로 또 마르틴스의 찬양 듣고 왔고요. 주님 먼저 가세요. 김동욱의 찬양도 듣고 왔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매일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8도에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문자 보내주신 동안 또 찬양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마커스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원한 것에 근거하여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에서 또 하루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이 찬송은 1904년 미국에서 출판된 곡으로 제이 루이스가 가사를 쓰고 루이스 존스가 곡을 붙였습니다. 빛의 사자는 옛날 왕의 명령을 받아 먼 곳까지 달려가던 전령처럼 복음의 소식을 맡아 그 빛이 필요한 곳으로 보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빛의 사자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살펴보아도 참 흥미로운데요.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고 아예 먼 곳의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별빛을 통해서 그 별의 온도와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것도 빛이 그 별의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먼 곳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와 같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사라지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려져 있던 길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은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출발한 곳을 떠나 경계를 지나고 마침내 빛이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빛의 사자 역시 좋은 뜻만 품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빛을 가지고 직접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곁에 있는

0: 찬송가를 펼쳐 악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보 곳곳에 나타나는 부점 리듬은 마치 말발굽이 땅을 힘차게 딛고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생동감을 만들어냅니다. 딴 따단 따단 따단 딴 이런 리듬이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라는 가사에 참 어울리는 리듬입니다. 생각만 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특히 후렴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당김음이 규칙적인 박자에 긴장감을 더하며 망설이지 말고 어서 가라고 노래를 계속 앞으로 재촉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비춰라 부분의 사성부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각 성부의 선율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위아래로 넓게 펼쳐집니다. 마치 한 곳에서 시작된 빛이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악보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힘찬 리듬은 빛의 사자를 신속하게 보내고 넓게 펼쳐지는 화음은 그가 전하는 빛을 더 먼 곳까지 퍼뜨립니다. 이 곡에서 믿음은 가만히 서서 빛을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빛을 들고 길을 떠나 그 빛이 필요한 곳까지 직접 찾아가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인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받은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들고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빛은 간직할 때보다 보내질 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던 한 사람을 발견하고 가려져 있던 길을 밝히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가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모세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모세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지도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은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죠. 모세의 가족은 모세가 태어나자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 위에 띄워 흘러보내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는 모세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 병사를 죽인 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 제 동족들이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며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던 애굽 사람을 제가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거기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양을 치며 40년 동안 나름 잘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전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가던 순간 그 떨기나무가 있던 쪽에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1: 모세, 모세야.
0: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1: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0: 전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가렸지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 이 아름답고 넓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0: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1: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0: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1: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0: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1: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0: 예, 지팡이입니다.
1: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0: 헐, 지팡이가 뱀이 되다니.
1: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0: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
1: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옷 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고, 손을 넣었다 빼보니 손이 나병 환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 안에 손을 넣었다 꺼내자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지요.
0: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1: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안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도울 것이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가르쳐 줄 것이다.
0: 주님, 죄송합니다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느니라. 그가 지금 널 만나러 오고 있다. 너는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주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네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2: 결국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머나먼 여정을 떠날 준비를 했지요. 길을 나서기 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1: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느니라.
2: 장인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전 애굽 땅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처음 바로에게 찾아가 우리 민족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이스라엘 노예를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동족들이 저에게 원망을 하면 전 하나님께 그 원망을 돌렸습니다.
0: 주님, 어찌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1: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0: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1: 이스라엘 민족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낙심이 돼서 바로를 다시 만나러 가고 싶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고하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연속된 하나님의 재앙에 바로는 결국 우리 민족이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모두 피로 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됐죠. 바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 떼들을 다 없애주면 우리 민족을 풀어주겠다고 말했지만 개구리가 없어지자 바로의 태도도 돌변했습니다. 다음 재앙은 피를 빨아먹는 이였습니다. 아론이 땅에 먼지를 치자 먼지들이 피를 빨아먹는 이로 변해 사람들과 가축들 피부에 엉겨붙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건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 굳어져만 갔지요. 그렇게 네 번째로 파리떼로 덮이는 재앙이 닥치고 그 후 모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애굽 역사상 가장 심한 우박이 내렸는데 저희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만은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박이 멈춘 후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워버리는 재앙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바로의 굳은 마음은 여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 3일 동안 어둠만을 내리시고 저희가 있던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그 열 번째는 그동안의 다른 모든 재앙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바로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애굽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애굽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흠이 없고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양을 잡도록 하여 그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지요.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혀진 집들은 각 가정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두른 채 겉옷을 입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을 유월절로 기억하게 하셨지요. 그 후 유월절은 고달팠던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 됐습니다. 그날 밤 결국 바로는 저희를 마지막으로 불러드렸습니다.
2: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너희의 요구대로 가서 너희의 주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서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빌라.
1: 드디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죠. 노예를 잃게 된 것에 다시 화가 나 마음이 변한 바로는 말과 전차로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추격해 왔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포에 질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더 나을 뻔했다며 아우성을 쳤죠. 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모두 진정들 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 제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지요. 전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며 물기둥이 양 옆으로 거대한 벽을 만들었고 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저희는 마른 땅을 걸으며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 건넌 후 제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거두자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며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삼켜버렸지요. 그 후로도 하나님의 기적은 저희의 여정 가운데 계속됐습니다. 저희는 항상 필요 이상으로 공급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석 달이 지나서 저희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라 하셨지요.

0: 여호와께서 산 전체를 휘감은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아론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산 전체가 울렸고 사람들도 너무 놀라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명을 주셨지요.
1: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0: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으면서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최

0: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내 계명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을 형태를 갖추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십계명 전부를 잘 지키고 싶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지요.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 모세야, 나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0: 예, 하나님. 저는 열두 지파의 대표자를 각각 불러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떤지 자세히 보고 오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아라. 또한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2: 최선을 다해 명을 따르겠습니다.
0: 고맙네, 갈렙. 하나님의 손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의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중 두 명은 어깨에 막대기를 메고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지요. 석류와 무화과도 커서 여러 사람이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3: 이야! 아이, 저거 좀 봐! 자네 저런 거 본 적 있나? 응? 밤새 먹어도 다 못 먹겠네.
4: 자, 다들 고생이 많았네. 자, 그럼 정탐 결과에 대해 얘기들 좀 해보게.
5: 예, 저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갔더니 그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들입니다. 우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으며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6: 자자, 모두들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건장한 것도 사실이고 성도 크고 방어가 잘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5: 갈렙, 우린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3: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국에서 죽는 게 100번 낫지.
7: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보셔서 저 사람들 칼에 다 죽게 하시는 거야?
8: 그러게 말이야.
3: 우리 아내랑 애들은 다 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말 거야.
5: 저는 애국으로 되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
3: 저는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8: 갑시다.
3: 새로 뽑읍시다.
6: 여러분! 여러분 다들 진정하시오. 여호수아와 나는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정탐하려고 도로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

0: 모세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1: 저는 하나님께 저들을 부디 심판하지 마시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들을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보아왔다고 말씀드렸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해 버리신다면 다른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셨다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지요. 그 후 저희가 약속의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엔 제 나이가 120살이 됐죠.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해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주일 드라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모세.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인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걸작으로 뽑힙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서 단테의 신곡을 검색하면 관련 도서가 12,000권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려 1만 권이 넘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단테의 신곡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어떠세요? 이 말을 듣고 성경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50억 부가 넘

깊게 발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 단순한 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매일 읽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만큼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다면 이제 다시 성경을 접하기로 결심해야 되겠지요.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을 믿는 만큼 즐겨 읽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더욱 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긴다고 할 때 나의 힘, 나의 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 힘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미 이겨놓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피의 능력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harity Gale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보통 피라고 하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줬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졌어야 할 자리, 내가 갚았어야 할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빚에 매어 살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제 죄책감 때문에 눌려 지낼 때, 과거가 자꾸 나의 발목을 잡을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처리된 일이고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나의 꿈, 내 소망, 위클레시아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지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빚이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큰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 게 뭘까 싶네요. 뭐, 이 정도면 됐죠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고맙다고 하는 게 맞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나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늘 빠듯해집니다. 그런데 다 갚아졌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나. 오늘 하루 살아온 것도 따지기보다는 고맙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그리고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벳의 당신이라면, Here Round의 베드로의 노래, 그리고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에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마음과 모습이 또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 안에서도 보여서 저도 참 감사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인데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달빛마을 김상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이

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부여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함께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테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 세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했는데요. 이 양선은 성령님이 세상에 뿌려주시는 단비와 같은 것으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참 빠르고 선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이란 복음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흔적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확대되고 진보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 혼자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형성하는 사랑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우리의 삶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열매 맺으셨어요. 아, 저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는 뭐 이러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삶에서도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순간 또 나만이 아는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걸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웃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산 가운데서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애쓰셨어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라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야구 선수들의 경우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 오히려 공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힘을 빼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해야 스윙이 무리 없이 되고 방망이가 잘 돌아 안타와 홈런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힘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힘과 능력의 성격이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관심받고 더 사랑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로 더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 은혜임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Fly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El Shaddai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부열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Thanksgiving Band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흡.

그러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맞이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하죠.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때에야 묻고 또 죄에 더럽혀질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또 주님을 생각하며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삶.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또 제가 정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는데요.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마 세상에 눈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본받을 만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정결하게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세상 속에서도 추앙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지, 그런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나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갖고 기도의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탈북민 교회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남과 북의 그리고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요. 그 열매로 이 대한민국 땅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지금까지 보내주셨고 수많은 탈북민 교회들도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 더 많이 필요합니다. 탈북민 교회와 성도분들이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또 이 땅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해야겠지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매주 각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우리 탈북민 교회에도 사역의 기지개를 더 활짝 펴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교회는 멀리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교회지요?
1: 네, 대구에 있는 상인 제일교회입니다. 그 대구 달서구에 상인동이 있다 그래요.
0: 네.
1: 그 상인동에 세워진 탈북민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1이라는 것에 최고라는 의미가 있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탈북민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0: 예, 영남 지역 첫 번째 탈북민 교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우리 지금 한국에 한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에 남한 출신 목회자가 세운 탈북민 교회가 30% 정도가 됩니다.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러면 역사도 꽤 오래됐겠네요. 네. 교회들 중에는.
1: 네, 예, 그렇죠.
0: 몇 년 정도 됐을까요?
1: 200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0: 와.
1: 올해로 21년 차가 됩니다.
0: 네. 자, 목사님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성함은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통합 측에서 신학을 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90기 졸업이네요.
0: 네.
1: 그리고 목사님 특별히 학교를 졸업하고 13년 정도를 남한교회를 섬기셨고요.
0: 네.
1: 그리고 2004년경에 대구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 선배로부터 지금 탈북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래요.
0: 예.
1: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대구 하나센터에

0: 전신인 대구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특히 목회자분들이 이 탈북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거죠?
0: 보통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정부 기관에서 신원조사를 받고요.
1: 네.
0: 그리고 안성의 하나원이라는 통일부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1: 예.
0: 그런데 한국 사회를 세 달 만에 안다는 게 거의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나면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배정이 되긴 되는데 그 지역에서 이분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1: 예.
0: 네, 그곳에 등록이 되어서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동사무소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또 일정 기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거죠.
0: 네. 네. 그리고 담당 형사와 만나는 것, 휴대폰 개설하는 것, 은행 업무 보는 것 참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안내가 필요한데
1: 네.
0: 그런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정착 도우미가 하게 됩니다.
1: 그래도 맨 땅에 네가 알아서 부딪혀라 이런 게 아니고 곁에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 분들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0: 지금은 이런 에피소드가 별로 없는데 예전엔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한국에는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1: 네.
0: 똑같은 네모 건물이죠.
1: 네.
0: 그리고 숫자만 기록돼서 구분을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왔다가 본인 집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간혹 집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 네.
0: 네, 그럴 때 또 정착 도우미 분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집을 안내해주고
1: 네.
0: 예전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아마 그런 에피소드가 이 김 목사님께도 있었나 봐요.
0: 네네.
1: 네. 자, 그런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0: 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일반 남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민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제 본인 교회로 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1: 네.
0: 그렇게 해서 탈북민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 사실 탈북민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쉽지만 않으셨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북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1: 그러니까요.
0: 우연한 교회 선배 부탁을 받아서
1: 네.
0: 이 정착 도우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탈북민 교회로까지
1: 네.
0: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 자,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대구 상인제일교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 세운 목적과 비전 함께 살펴볼까요?
0: 네, 우리 목사님 네 가지 목적을, 비전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모, 형제, 친척이 있는 북한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1: 아멘.
0: 두 번째, 지역과 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사람의 통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네 번째, 복음 통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북한이 열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으로 달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1: 아멘. 자, 이런 비전을 품고 있는 대구 상인제일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주요 사역이 어땠는지 또 올해 사역 계획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교회가 세워진 지 21년이 되었으면 무엇을 안 해봤을까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해오셨을 것 같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은 교회 사역으로 우리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착 도우미,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접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합니다.
1: 네. 이제
0: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고 두 번째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NGO 사역을 함께 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1: 그렇죠.
0: 그래서 첫 번째 중점 사역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1: 네.
0: 특별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문제, 남한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이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상인제일교회는 성경필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요.
1: 네.
0: 성경필사를 하는 중에 북한 교화소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한 성도님이 성경 필사를 신약을 다 마쳤는데
1: 예.
0: 그 이후에 교화사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간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런

0: 간증이 마음에 있으면 더 열심을 내게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별히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탈북민 가정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 네.
0: 사실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가장 절실한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1: 네.
0: 가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명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일을 17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와, 예.
0: 그리고 대구에 계명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1: 예.
0: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연계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햅쌀 나눔을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송년회 밤을 개최해서 우리 탈북민 이웃들에게 문화 공연을 보여주고,
1: 네.
0: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우리 반찬 나눔 사역, 그리고 각종 경조사 지원을 통한 전도 사역. 여러분, 이렇게 보면 딱 NGO
1: 그러네요.
0: 성격이 드러나죠?
1: 네.
0: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해오고 계십니다.
1: 참 대구 상인제일교회가 이 수많은 사역들, 특히 탈북민 정착과 또 지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물질도 필요할 텐데,
0: 그렇죠.
1: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재정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습니까?
0: 사실 탈북민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지속해 올수 있었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는 주변 교회와 또 마음 있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1: 네.
0: 우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교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있는 상황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마음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참 감사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전 비좁은 공간, 그리고 낡은 공간 때문에 이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1: 예. 보니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교회의 좀 낡은 공간을 카페처럼 꾸며서
0: 예.
1: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주셨어요.
0: 예.
1: 그러려면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할 거고, 각종 기자재도 필요하고, 커피 뭐 관련 도구도 필요하고,
0: 그렇죠.
1: 예,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마음에 지금 감동 있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대구 상인제일교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대구 상인제일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특별히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첫 번째
1: 네.
0: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여성 집사님의 남편이 지금 간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근데 이 남편분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이
1: 네.
0: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상인제일교회 탈북민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선한 응답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인제일교회가 올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환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함께 소개해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다음 주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국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닷새 동안 이어졌던 미-이란 간 소강 국면이 깨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이 워싱턴에서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제2의 희토류 사태를 막겠다며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대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출생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라면의 해외 판매액이 올해 처음으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도 한국 라면의 성장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으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단수와 정전이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국경경비대 병사가 무장 탈영한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과 국경 밀수 단속 강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평양 외화상점에서 고위층을 상대로 명품을 밀매하던 조직이 적발되면서 안전부 간부들까지 연루된 비리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닷새 동안 이어졌던 미-이란 간 소강 국면이 깨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요르단의 미군 공군 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으며 미군은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군은 사우디아라비아 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번 공습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서로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이란이 닷새 동안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자제하며 유지해온 소강 국면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측이 다시 무력 대응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미국의 추가 대응과 이란의 후속 군사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정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약 3년 만에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대이란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란과도 사실상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과 방공협력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카스피해에서 이란이 연루된 러시아 군수 수송망을 타격한 사실도 공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중동 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고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참여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별도 회담을 열어 이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점차 하나의 전략축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두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진 것도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전력 인버터 등의 수입을 금지하며 대중국 첨단 기술 견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출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 데이터 센터용 전력 인버터 등에 대해 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제품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규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규 제품에 즉시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이미 승인된 제품의 판매 허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가 핵심 산업을 장악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의 기술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과 로봇, 전력 설비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모두 12만 2,6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5월 출생아 수도 23,160명으로 지난해보다 13.6%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높아졌는데요. 특히 첫째 아이 출생 비중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5월의 혼인 건수는 신고 가능한 날짜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사망자는 이른 폭염과 큰 일교차 등의 영향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29,57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 증가에 힘입어 인구 자연 감소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출생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로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국내 라면 업체들의 수출과 해외 생산 판매를 합친 해외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업체들의 해외 매출은 2023년 2조 6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 돌파가 예상됩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이 각각 20%, 38%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28% 늘었습니다.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춰 해외 생산 시설을 확대하며 공급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K라면의 빠른 성장세에 라면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라면 업체 니신 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약진으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평가하는 등 K라면의 세계 시장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라면을 넘어 다양한 식품으로 확산하면서 해외 성장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의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여러 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제지 공장에서도 굴뚝이 붕괴해 직원들이 매몰됐습니다.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약 14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3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일부 병원은 정전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위대는 급수차를 투입해 주민 지원과 복구 작업에 나섰고 소방당국도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대피 주민과 구조 인력의 온열 질환 우려도 커지고 있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추가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던 국경경비대 30일 여단 소속 하급 병사 한 명이 무장을 한 채 근무지를 이탈해 군 당국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부대는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수배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 당국이 복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부대는 식량 공급은 물론 내의와 치약, 칫솔 같은 기본 생필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병사들의 극심한 생활고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이 최근 국경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병사들이 밀수 묵인 등을 통해 얻던 비공식 수입마저 끊기자 군 내부에서는 굶어 죽느니 탈영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군 당국은 탈영병의 고향인 평안남도에 체포조를 보내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무장 타령인 만큼 추가 범죄나 치안 불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경비대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군 내부의 어려운 실태를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양 대성구역의 한 외화상점에서 고위층 부녀자들에게 해외 명품을 은밀히 판매해온 외화상점 지배인과 무역지도원이 당국의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 지시로 조직된 비사회주의 척결 특별합동그룹반은 수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달 중순 외화상점을 전격 급습해 현장에서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샤넬과 롤렉스 등 해외 명품을 비공식 통로로 들여와 평양 고위층에게 판매하며 외화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 과정에서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미수품과 달러, 위안화 현금도 함께 압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외화 상점의 불법 거래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아온 대성구역 안전부 간부들의 연루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력기관 간부들까지 잇따라 체포되면서 평양 고위층 사회와 권력기관 내부에 상당한 충격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화 상점과 무역 부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확대하며 유사한 비리 사례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가끔씩 구름 많겠는데요.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로 전망됩니다. 전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6도, 파주와 춘천 24도, 낮 최고기온은 춘천 34도, 파주 32도, 인천 31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맑고 화창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가 28도,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3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양덕과 자성, 강계, 희천의 하늘에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 양덕과 희천 24도, 자성과 강계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강계 31도, 양덕과 자성, 희천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 32도, 개성 31도, 장현 29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날씨가 맑거나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24도, 무산 1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5도, 북청 28도, 무산 2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그리고 동해 남부까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0.5에서 1.5m의 파도가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0: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의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8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8편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 노래할 수 있는,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새 힘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8편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8편의 고백.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당신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당신께 도움을 호소하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를 악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 곧 마음의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악한 행실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시되 정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돌리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행적과 그가 손수 이루신 업적을 깨닫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쓰러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시리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애원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물림 가산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노래가 가득한 오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바로 그곳이 되기를, 그렇게 남과 북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미가야는 그가 예언한 것이 어떻게 되었나? 열왕기상 22장 17절이요.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참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예언한 거하고 미가야는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했다 그랬어요.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나 여호사벳은 왕복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적이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크게 질러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궁중에 들어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적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 갑옷에 솔기를 쏜지라 화살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랍 왕을 죽게 합니다. 아직 가장 살아있을 때에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변장을 한 사람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꿈을 가지고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신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서울 모태탑 창단의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리고 조수아 씨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이었습니다. 이어서는 국립합창단의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송 함께 하시고요. 매주 금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강도가 고향인 채은 자매 선곡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또주 예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에서 온 채연입니다. 이 찬양을 후감이 가득한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지시길 신청합니다. 매일 슬픔과 괴로움, 두려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다 예수 앞에 나와 모든 걸 아뢸 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눈물과 깊은 한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이며 하늘나라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채연 자매님의 선곡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기도 한 줄 한 줄에 곡조를 입혀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며 깊은 한숨을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시간 보내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찬송,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숙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에서 온 채연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만나본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서 너 근심 걱정 와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고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그 삶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참된 복임을 알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앞서 싸우시며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받은 자라. 너와 같이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라. 너의 대적들이 내 앞에서 움츠릴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고요.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코너인 우리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선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합니다.
1: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군에서 자라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고 열악한 환경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0: 2020년 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넘은 저를 일반 대학도 아닌 신학대학교에 갈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기로서 일사천리로 대학 준비를 마치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학대학교 면접장에서 교수님은 머리를 가로저으시면서 서류는 보았는데 북한에서 왔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젊은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저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에 올려주신 A+ 대답 덕에 합격하였습니다. 60세가 되는 나에게 대학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컴퓨터였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선 밤새워 타자 연습을 하였고 컴퓨터로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고 인터넷 수업에 들어가는 연습,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 많은 연습을 하면서 컴퓨터를 익혀나갔습니다. 학교를 입학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성서 종합시험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배울 때 손목이 아플 정도로 쓰고 또 쓰고 외우며 어려운 시험을 A+라는 높은 점수로 패스하였습니다. 우리 헬라어 반에 출석하고 있던 14명의 학생들 중에서 30점 만점을 맞은 학생이 2명 있었는데 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시면서 집사님 30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교수님 칭찬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첫 수업 시간에는 무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다른 개념들을 공부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고 죽도록 암송하여 A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으로 신심을 안겨주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시편 32편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 더 깊어만 가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아픔, 절망, 고통,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때, 외로움과 슬픔의 때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91편 2절입니다. 나는 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심히 외롭고 우울할 때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문을 열고 창문까지 확 열어 제끼고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웅크리고 있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 프로포폴 이런 거 의존하지 말고 이런 약물에 의존해서 더 몸이 망가지지 말고 사랑의 주 옆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편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430년 동안 저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

안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몰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탁 내밀매 아다가 쫙 갈라져서 홍해가 갈라진 그곳을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 앞에 홍해 같은 것, 문제와 어려움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드시면 그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치셔서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대신에 싸우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얼음 당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의 길을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0: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복받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2편 7절과 8절을 본문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지하게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7도, 포항이 26도, 신의주와 서울, 부산, 제주, 대구와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청진, 춘천, 대전, 광주, 여수가 24도, 강계가 23도, 해산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7도, 함흥과 강릉, 광주, 부산이 35도, 춘천과 서울, 대전이 34도, 목포와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32도, 신의주와 강계, 개성이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84장, 새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통합찬송가 184장, 새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향목교회 유형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주님 오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시고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섭리를 체험하는 이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 영혼이, 저희 육신이, 저희들의 모든 일이, 저희들의 관계가, 저희들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후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에 저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하던 인생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삶의 고단함을 안고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매번 이 모양일까? 왜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고 실패만 반복할까? 마음으로는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우울함이 밀려오고 꼬여만 가는 힘든 사건들 앞에서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패배주의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늘 지고 낙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단번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부지역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를 헤매던 나약한 노예 근성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늘 지고 실패하던 인생에서 대적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승리의 민족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영적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번에 승리하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같았더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0장을 천천히 살펴보면 28절을 시작으로 39절까지

여리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같았더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 순종의 강도 그대로 각성을 점령할 때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이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매번 칼을 들고 적들을 쳐서 진멸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번 성읍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자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실패로 미끄러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적당한 타협 때문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바쁜데 이번에 한 번만 대충 그냥 넘어가자. 이 작은 타협의 틈새를 타고 사단이 들어와 우리 인생을 실패의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결같이 순종하는 같았더라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단번에 역전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림나라는 곳을 점령합니다. 원래 이 땅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는데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떼어준 거룩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림나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이 변하고 특권을 얻게 되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땅이 되었고 훗날 아수르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역할이 변하고 신분이 높아질 때 교만해지는 인생은 결국 실패합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환경이 좋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 400년이 걸렸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가자 그 강한 라기스 땅은 단 이틀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승리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며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라기스가 공격당하자 그들을 도우러 찾아온 게셀왕 호람을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완패시켰습니다. 사단은 매우 교묘하게 때로는 도와주는 척하며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분별의 영이 생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유혹하는 것인지 단변에 분별하여서 단번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 성을 점령하면 곧바로 다음 성을 진격합니다. 헤브론을 치고 곧바로 돌아서서 드비를 칩니다. 멈추지 않는 진격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는 멈춤과 돌아봄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는 멈춤이 없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성도가 은혜를 조금 받았다 싶으면 이내 안일함에 빠져 쉬려고 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하면서 영적인 브레이크를

0: 암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휴전은 없습니다. 내가 안일하게 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단이 우리를 실패로 밀어넣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기도를 쉬거나 말씀 묵상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이 깨어져도 주님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단변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의 대장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고 승리한 후에는 반드시 그들의 영적 캠프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던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던 영적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실패했더라도 교회로 돌아와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달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은 순종의 가타뜨라의 삶으로 겸손한 성숙으로 중단 없는 전진으로 그리고 제단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연합함으로 늘 지던 인생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하던 인생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지역번호 032-326에 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23장, 새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통합찬송가 423장, 새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한 나의 기업으로 삼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첫째, 막힌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평화를 제안했어요. 27절과 28절을 보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이라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했지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어도 모세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지요. 앞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암몬과는 충돌 없이 지나왔지요. 그런데 시온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온유하게 치우치지 않고 공손히 대해도 결코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에돔이나 모압, 암몬처럼 성품 좋은 사람 밑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든 법이에요. 부드럽게 피하면 내 죄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시온 같은 직장 상사,

이해 안 되는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말씀으로 적용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을 완강하게 하셔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단지 그 땅을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완악한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복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막힌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31절에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하시잖아요. 거절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막힌 담이 구원의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고 길을 막는 시온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막힌 환경이 거룩한 기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삼으려면 둘째,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 평화 제의를 거절한 시온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먼저 싸움을 걸어요. 하지만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고 하지요. 승리의 비결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4절은 거룩한 기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라고 하지요. 내 안에 악한 습관과 중독, 세상 욕심, 이기심을 어린 싹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용서해 주시겠지? 요 작은 것 하나쯤이야 하며 남겨둔 그 작은 죄의 불씨가 결국은 내 영혼을 태우는 것이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 하나 때문에 도리어 내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큰 노량물처럼 아까워서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음란과 미움과 거짓말과 탐심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베어내는 심정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드러낼 때 죄가 힘을 잃고 진멸됩니다. 반면 35절의 가축과 탈취물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즉 가정과 직장과 재물 등은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진멸할 것과 소유로 삼을 것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있는 사람은 어느 땅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여기며 감사히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진멸하며 나아갔더니 36절에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고하지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속성을 진멸하면 아무리 높은 성읍도 취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높은 사람도 전도를 통해 말씀이 그에게로 들어가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이 금하신 곳, 세상의 불법한 자리에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하셨듯 내 열심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라 하신 경계에서 멈추는 것까지가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깝다고 핑계대며 아직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내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아나요?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자꾸만 가고 싶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홉 번 이직했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곳은 가지 않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지방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넥타이를 메고 수도권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입사한 지 1년 만에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했어요. 3년 후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못 살 것 같은 조바심에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그러고는 처 외삼촌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해외 지사장으로 근무하고자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도 한국에 돌아와 여러 번 이직하다 보니

0: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열 번째 직장이에요. 아홉 번 회사를 옮길 때마다 회사가 불리해서 상사가 비인격적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질서에 순종이 안 되었고 돈 욕심으로 잦은 이직을 한 거예요. 37절에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한 후 여호와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할수 없었다고 해요. 저는 제가 들어간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저의 교만과 욕심을 깨닫고 회개한 뒤 지금은 한 직장에서 9년째 근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학교와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지 내 욕심으로 정하려는 곳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 일이 힘들어도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이직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큐티하며 아내와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을 딱 가로막은 억울하고 기막힌 환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구원의 무대입니다. 부드럽게 피하는 환경보다 나를 완악하게 막아서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도리어 이기는 싸움, 복된 환경이에요. 그러니 나를 막아선 사람을 탓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 내 안에 아주 작은 죄까지 철저히 진멸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남겨둔 것이 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자리에는 결코 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거룩을 위한 연단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길을 막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을 보면 원망하고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완고한 시온을 통해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더큰 구원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을 핑계로 여전히 내 속에 살려두고 싶은 음란과 돈 욕심과 이기심의 잔재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이것들을 철저히 진멸하길 원합니다. 내 죄는 뼈저리게 도려내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안에서 자족하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영원한 생명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모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벌써 7월 한 달의 매듭이 지어지는 날,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입니다. 항상 매달 마지막 날은 아쉬움으로 가득 찹니다. 올해는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년 12달에서 여름이란 계절을 보통 6월, 7월, 8월 이렇게 석 달을 잡습니다. 벌써 6월과 7월을 보내니 여름이란 계절도 3분의 2가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7월 매듭 깨끗이 지으시고요. 특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함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깨끗한 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깨끗이 빈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새달 8월에는 깨끗한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일 휴업 정책.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남부 애틀란타의 위성도시인 헤이프빌이라는 한적한 시골에서 한 남자가 그의 형제와 함께 작은 식당을 열고 예배를 위해 주일에는 문을 닫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닭고기 샌드위치를 개발했고 이는 큰 인기를 얻어 1967년 칙필레라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점이 휴일의 대목인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주일 휴업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식당은 승승장구해 오히려 작년 기준으로 매장 수가 3,100개로 늘어났고 총 매출은 31조 원을 넘어섰으며 매장당 매출은 맥도날드를 능가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경영상의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주일 휴업 정책만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만족하는 패스트푸드 식당 중 하나인 칙필레의 창업주 사무엘 캐시의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크리스천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일을 온전히 주 하나님의 날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기업의 비전을 위해 주일 성수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계명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지키게 하소서. 주일만큼은 예배와 봉사로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놓고 성수 주일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이 세상 험하고, 극동방송 전석 중창단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이 끝납니다. 아쉬움도 크지만 주님은 깨끗이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새달 8월에는 깨끗한 빈 그릇이 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맘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특별히 민족의 사상가로 민권운동가로 항일과 반독재 비폭력 저항의 삶을 살았던 씨알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시 한 편 저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고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시일 겁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어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에는 매우 깊은 성경적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선택의 갈림길, 자기 성찰, 인간 관계의 본질,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관계의 깊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높은 가치의 삶인지를 묻고 있는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 이를테면 낮은 가치의 삶에서 흔하게 보고 느끼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상이요 철학이요 삶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지니고 얼마나 갖추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누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누구를 지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스리느냐와는 대조를 이루는 아주 가치가 색다른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기심 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얼마나 갖추고 즐기며 사느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얼마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는가,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까지 희생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 시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두고 감히 가장 좋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글이 아니라 혼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마다 품에서 고이 꺼내 읽고 또 읽으면 이 글은 영혼처럼 다가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도 대답하듯 다시 한번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가치를 내걸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깨우는 세상의 소망의 종이 되겠다는 삶, 소금과 빛이 되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다지고 말씀을 듣지만, 또 그러한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외쳐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이런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누릴까, 더 얻을까.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무엇을 위해 살다 왔냐 물을 때에 정말 떳떳하게 대답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소중한 여러 가치들 가운데 하나,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이제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어떤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았죠? 동일한 질문을 제가 수십 번 드립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말씀 없이 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수양과 어떤 암소에 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6장, 이미 버린 사울은 여전히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새로운 왕 다윗의 기름 붓는 이야기가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목장 주인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 부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큰아들 아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 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지만 사실 첫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이라고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곱 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 드시죠.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지도 뭐하냐고 물었더니 덜의 양을 지킨다고, 그가 오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니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주도하에 이게 다 옆 사람 전화기인 줄 알아서 그래요. 옆 사람 전화기. 전화기를 이렇게 얼른 배터리를 끄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군대는 에베스단밈에 다 모였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블레셋은 골리앗 또한, 그리고 이쪽은 사울이 지휘하는 여러 군인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지금 거의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이새의 아들도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삼마도 다 그곳에 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아버지의 명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너의 형들의 소식과 전쟁의 이야기를 알아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에바는 요사이 우리말로 보면 한 자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콩 볶은 그 한 자루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 열 덩이. 이것을 가지고 너의 형들에게 전쟁에 있는 너의 형들 갖다 주라. 치저 열덩이는 그 전쟁에서 천부장, 천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양쪽 진영의 전쟁이 정말 이스라엘 너무 비참하게 모두가 다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았더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군대들이 형편없이 떨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만약 그가 나를 싸워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내가 이기면 그들 모두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용서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하나님의 욕됨을 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 왕께 구합니다. 나를 전쟁에 보내주세요. 사울이 입던 모든 갑옷과 병기를 주었지만 그거 맞지 않으니까 시냇가에 가 조약돌 다섯 개와 그가 갖고 있던 양칠대 쓰는 막대기 그것 들고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로 이기죠. 그 장면의 이야기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무기가 강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들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는 거야. 돌멩이에 맞아 쓰러진 정도가 아니고 총알은 박힐 수가 있지만 돌멩이가 박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발로 밟고 그에게 있는 칼을 끄집어내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근데 그 다음 그 장면 그에게 칼을 끄집어내어 자를 때 그 직전에 이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에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칼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이고 사울에게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너무도 깜짝 놀라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골리앗의 대가리를 보면서 도대체 저가 누구냐.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여 도대체 저가 누구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너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는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 임금님 사울 왕의 종 이런 말도 되고 하나님의 종 우리 아버지 이새의 제가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야기 마지막 보고를 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 18장 1절 이하입니다. 18장 1절 이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나단과 사울의 깊은 우정 아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생명같이 사랑한 우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누구예요? 시골 목장집 막내 아들. 아버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말할 때 막내 아들은 불러오지 않았던 아주 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은 이 다윗과 왕의 아버지가 왕인 아들 누구나 그는 지금 그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줍니다. 왜요? 생명같이 오늘 본문 속에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20장 42절 마지막 절을 하는데 28, 19, 20장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생명처럼 사랑한 우정이 있다면 20장 42절 이후 21장부터 계속되는 데서는 그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훗날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다윗이 요나단을 아니 요나단은 세상을 떠나고 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향한 깊은 우정, 대를 잇는 우정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과 왕위를 계승하게 될 왕자와 그리고 시골 목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요사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학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력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생명을 건 헌신과 희생의 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귀에 거슬리네요. 그 여인의 노래 딱 한 구절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친구인데 아니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사울이 귀신 들 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타면 그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심과 분노, 사울의 적개심,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정적으로 이겼는지 원수같이 여깁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말합니다. 간청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구명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펼치는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오늘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냥 아들하고 떼놓는 게 아닙니다. 아들의 우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자식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그렇게 원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가 희생한 게 뭐예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선시대 말로 옮기면 세자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칼과 활과 창, 군복까지 다 주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심지어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한 돈 100만 원 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그런 우정관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약, 언약이란, 오늘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약속을 뭐로 이해하느냐? 약간씩 속이는 걸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내가 배반해도, 내가 나를 저버려도,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단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와 나 사이에는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가 그냥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것을 갖다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대의 상관, 상대의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왕궁에서는, 아히멜렉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대문에 가서 비빈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둘람 동굴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과 함께 잡족들과 모여 살았던 그 사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정적인 거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보호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한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랑과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 각박한 세상, 진정한 우정을 보기 힘든 때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변치 않는 신뢰와 언약의 준수였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이 떠나가면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근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장애인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장애인, 자기의 옛 친구, 아니 지금도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의 그 아들을 자기와 함께 상에서 먹게 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다윗의 언약 이행, 이른바 이것은 보통 우정과는 다르죠.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원수는 잘 지켜요. 원수 갚는 거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비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어때요? 세상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가 떠났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내게 행한 그 우정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우정을 나도 지키고.

거야.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너를 지켜낼 거야. 대를 잇는 우정, 대를 잇는 왼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들의 우정은 우리가 표현하면 좀 어렵습니다. Divine Friendship, Divine Covenant, 신성한 언약, 신성한 우정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너와 만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훗날 뭐라고 그래요? 이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떠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너를 위하여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저주를 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사실 요나단에게서 그 누구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맺게 한 이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도 안 돼, 왕이라도 안 돼. 하나님 그를 저주하세요. 아버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만남이 중요한데, 만남 속에 가장 먼저 생각,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거의 그런 만남이에요. 나와 그것과의, 소위 말하는 말틴 부부가 말하는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고 그렇게 얼마 그렇게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일이 뭘까요? 이 고약한 사람을 내 인생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 있었던 우정 이야기 하나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해군 시대입니다. 1570년대부터 1640년대까지니까 지금부터 꽤 오랜 한 500년, 450년 전 사건이죠. 그때 나성용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지중 씻을 수 없는 범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교수형을 기다립니다. 효자였던 이 나성용, 집에 돌아가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여쭙고 난 뒤에 저를 처형하라고 광해군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만약 나성용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한다면 모든 경우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형수들에게 동일한 그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된다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때 나성용의 친구 가운데 이대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로가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해군 왕 앞에. 폐하,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귀환을, 성룡이의 귀환을 확신합니다. 갔다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니 만약 저를 잡아두시고,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를 대신 처형하시기 바랍니다. 광해군은 허락했습니다. 야, 되겠냐? 사실은 의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돌아온다고 해도 가족들이 너 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하면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저는 나성용의 친구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합니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용은 풀려나 고향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고, 대로는 광해군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날짜가 더디어 지나서 사형날이 다가오는데 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형시간, 정오시간이 다가와도 대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형들을 다 베풀고 이제 막,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짐작하시죠. 벌써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겠어요?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 성룡이 막 나타납니다. 헐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왔습니다. 이제 제가 왔으니 대로를 풀어달라고.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서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며 성룡이 이제 처형을 막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을

0: 그두사람의우정을그렇게도비웃던많은사람들사이에서큰감탄이터져나옵니다그리고왕은그자리에서일어나내려갑니다자기옆에있는신하에게이야기합니다야이들의우정이너무도부럽다내모든것을다주고라도이런우정이나의우정이된다면한참두사람이껴안고마지막작별인사를나누는모습을보고다시왕이저단상위로올라갔습니다그리고왕의권위로결정적인결정을내립니다저들을방면시켜주라고생명같이사랑하는우정이어디에있나요성경이말하고있는하나님의언약안에서살아가고있는삶이어디에있나요오늘예수믿는이름을가진사람들크리스찬이라고하는사람들은많은데진정한성경적인삶을살아내는사람들은많지않은시대에우리중앙가족들이이러한진정한사랑생명처럼사랑하는우정을만들어내는주인공이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서양에도피테아스와다몬이라든지여러이런설례가많이있습니다세속사에도많이있거든하물며성경적인삶을추구하고살아가기를원하는저와여러분들이생명처럼사랑했던너와나사이에하나님이계심을알고신적만남의의미를추구하며살아가시는모든성도되시기를다시한번주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
1: 오늘의양식지금까지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목사님께서말씀전해주셨습니다이방송들으시고신앙생활에도움받기원하시는분은광주전화062-373-1000번광주극동방송으로전화주시기바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양제일교회 장현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이때 영적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들을 건져낼 참선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옵고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분단된 우리 조국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주도국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 7월 마지막 날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적인 뉴스, 유튜브, 쇼츠, SNS와 같은 끊임없는 이 알림음,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린다. 세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찮아진다. 나의 내면이 그때 분주해진다. 또 다른 분은 요즘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그래프와 통장 잔고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더 많은 소유만을 쫓다 보면 영적인 가치는 소홀해지고 물질이 주는 안전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자원을 확보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진다. 또 다른 분은 가까운 이들과의 마찰이나 그 오해가 내 마음의 평정을 크게 흔든다. 분노와 서운함에 마음을 빼앗기면 평강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내 입장을 변호하는 데에만 급급해져는 그런 조급해진 마음이 생긴다. 또 다른 분은요, 타인의 성공이나 다른 자녀들의 다른 가족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조급함이 생긴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의 이 대답이 어찌 보면 또 우리 모두의 대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6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친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그 주식 그래프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래프는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기업도 무너지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투자처도 순식간에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이 아침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어요.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에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께 겸손히 고백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조급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눈앞에 풍랑을 보며 조급해하기보다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나의 곁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8월의 첫날, 또 7월 한 달도 이렇게 건강하게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216님, 매일의 아침 이 방송과 함께 위로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9448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2718님, 7월의 마지막 날 방송가족 여러분, 후회 없는 7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는 8월도 주님과 같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게리 제프먼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를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시는데요. 10명 이상에게 우리 지부장님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거든요. 지금 이 7월 31일은 거의 뭐 다 휴가도 가시고 쉼도 가지시고, 극동방송의 찬양과 함께, 극동방송의 찬양이라는 표현도 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들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아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계속해서 같이 하시죠.

0600님이 지금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추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복된 아침,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과 함께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문자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7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할렐루야. 이 시간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 또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8월을 준비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깨를 펴시고요. 고개도 좀 드시고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십니다. 나무인 씨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책

0: 7시 44분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또 찬양하고 나아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아침 오늘 그 오프닝의 글들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8월의 그 첫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 8월의 첫날도 여러분 내일이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못 들으셨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에

0: 평론가 될 줄 믿습니다.
1: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열정을 다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14일 목요일과 금요일 전남동부 극동방송 여수, 그렇죠? 그리고 또 전북 익산, 전북 극동방송에서 열정을 다해 또 준비하고 있고, 전국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선생님들도 애쓰시고, 그렇죠? 자모님들도 애쓰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애쓰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외국은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서 2001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남아공 등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습니다.

0: 있었죠. 미국의 경우 200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등 모든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남는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SNS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분들이 정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인 가게라고 합니다. 주인도 없는 가게에서 스스로 계산을 하고 나가고 카페나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이나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대요. 누군가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양심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전함.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일.

따뜻함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살기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이 아침. 썸머 스페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송정미, 김현철, 강명식, BMK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2026년 7월 31일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금요일 아침 시작했습니다. 오프닝에서 그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이 무인 가게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아무데나 휴대폰을 놓고 잠시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자리를 비워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참 부러워했다는 그 글을 보는데, 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가 정말 정말 감사한 하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 먼저 신실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또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거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우리가 소중하다는 사실. 아, 그러고 보면 휴가철인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네. 갑자기 그 애국심이 막 더 생기는 거 있죠. 참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요. 우리 국민들이 참 자랑스러운 글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배려할 때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내가 머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 만나라고 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은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날인데요. 필사 준비되셨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찬송가 스토리를 또 들어보시고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리시면서 마음에 그 은혜를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경건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어린 로빈슨은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술과 싸움, 방탕함으로 세월을 보내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1752년, 17세가 된 로빈슨은 친구들과 함께 당시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야외 설교 집회를 방해하고 비웃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거친 청년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습니다.
1: 이후 3년 동안 영적인 번민과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20세가 되던 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후 삶이 180도 바뀐 로빈슨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1757년, 그는

0: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시를 적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가사 속에는 방황하던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영어 원문 가사 2절에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가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주님의 기쁨을 따라 내가 집에 무사히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1: 또한 자신이 언제든 또다시 죄로 이끌릴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자신을 메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내 마음은 방황하기 쉬우니 주여 내 마음을 받으소서. 곡조는 19세기 미국 민요풍의 멜로디인 네틀톤이 붙여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힘차고 경건한 찬송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훗날 전해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로빈슨이 나이가 든 후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낯선 여성과 합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찬송가 책을 읽다가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이 가사를 읽어보셨나요? 여성이 가리킨 찬송가는 바로 로빈슨 자신이 어릴 적 썼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로빈슨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 부인, 내가 바로 수년 전에 그 찬송가를 썼던 방랑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 시절 내가 누렸던 은혜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 여성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가사의 한 구절을 다시 읊어주었습니다. 선생님, 가사에서 직접 쓰셨듯이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선생님을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선생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로빈슨은 자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찬송과 복의 근원 강림하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삶의 참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에 또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7월의 마지막 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한 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 어느 날 한 청년이 은퇴를 앞둔 장로님에게 이렇게

예,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장로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직장을 돈을 버는 곳으로만 내가 생각을 했다네. 오직 성공, 그리고 월급이 전부였다네. 그런데,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 회사를 내 생계를 위한 곳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었음을 느껴서야 깨달았다네. 내가 좀더 알았더라면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좀더 정직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직장 생활을 했을 것인데, 이제서야 깨달아서 내가 이것이 참 후회스럽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큰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종과 상전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이 직장인과 경영자, 그리고 직원과 리더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의 처음 출발점은 이 에베소서 이 5장 21절 말씀,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죠.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직장 생활에서 사장과 직원과의 이 관계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출발점이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때 당시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가정을 말씀한 바울은 이제 직장으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은 직장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아니고 또 우리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직장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에 이르는 노예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주인은 노예들을 사고 팔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너희를 살리기는 고난도 또 죽이는 고난도 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노예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주인도 있었고 그 주인의 가정의 종도, 이 노예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면은 사회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은 제도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정신은 훗날 노예제 폐지 운동에 기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은 직장 안에서 비슷한 이런 갈등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절에 이 노예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노예들이 세상에 우리 바울 목사님은 우리의 이 노예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아마 이렇게 항의도 했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에서 이 눈가림이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눈이 볼 때만 하는 일, 이 말입니다. 상사가 있으면은 열심히 일하고 상사가 없으면은 게을리하는 이런 모습들. 감시가 있을 때만 성실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직업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때 당시 최고의 거룩한 직업은 수도사와 신부만이라고 했어요. 수도사와 신부만이 당시에 최고의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농부가 들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흔히 목회만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생명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원은 정직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업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도, 환자를 돌보는 병실에서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단순히 내가 월급을 버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서 존재 이유를 다하지 않습니다. 빛도 교회 안에서만 비추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직장은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직하지? 왜 저 사람은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손해를 봐도 원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샘물교회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샘물교회 권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데 반대되는 상황이 있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저 사람 교회 다닌 줄 아는데 왜 저렇게 불성실해? 입만 열면은 늘 험담하고 불평하지? 어떻게 그들이 그런 그리스도 직장인,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종교유학자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를 통해서 세상을 먹이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돌보시며 장인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 평범한 직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모든 직업은 거룩한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에 있는 말씀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말씀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 종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이업을 그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상전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종들에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아까 종들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은 이 주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이 종들은 내 재산이잖아요. 내가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주인들은 바울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없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노예를 물건으로, 재산으로 보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은 노예들도 사람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고 종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너희와 동일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세상의 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교회의 장로도 회사의 대표도 목사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발을 씻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한국 사람이 지었어요. 한국 사람이 가사도 짓고 한국 사람이 작곡도 했습니다. 1절 보면 그러죠.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3절에 가면 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니.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는 원래 일제 강점기와 신사 참배의 모진 그런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교적 각오로 강단에서 강단을 지켰던 이호윤 목사님이 지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골 골짜기 빈들, 가장 천하고 비참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다 하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일제의 총칼에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직장이 나를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는 거룩한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킨 목사님 일화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워싱턴 시내의 흑인가를 지나다가 한 흑인 이 청소년이 거리를 청소하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청소 도구를 팽개쳐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들은 지금 단순히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가꾸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겠는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고 베테보니 교황곡을 작곡했듯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거리를 청소하는 예술가라래. 아,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작은 청소직을 맡고 있거나 평범한 사무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은 그 직업이 바로 거룩한 성직임을 믿습니다. 그 일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소명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터도 같습니다. 사장님 여러분, 직원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회사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부하는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직장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0: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1: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1: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월요일 출근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업무 시간에 업무인을 팽개쳐버리고 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업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려면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내가 운전하는 것도,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 직업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있는 것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노마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공은 결과입니다. 성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러나 충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 이 충성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선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아프리카 가야만이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나 때문에 형통한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형통하리라. 다니엘처럼 나 때문에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신뢰받는 조직이 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켜요. 가정이 변화되면은 이 가정은 직장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직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국에 72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겪었을 겁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 마음 한구석이 오래 불편했던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마음의 문을 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두 번째 말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잖아요. 받은 상처도 다르고 믿음이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7월의 마지막 날, 이번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 이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과 편견 하나쯤은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품는 사랑이 되고 내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넉넉한 시선이 머물길 바라면서 오늘 사랑했더란 출발해요.